0: 지나다티 내나보다 까부 뒤니 잠바 까부 나고 그냥이나 뒤니 봤다래 개발 가요선 찍네 다 팅생 빠져 배제도 뒤켜 용무지 소수 속불로 달치다 직 소수 가서 갔다 직 사고를 대단고로 이놈이 그네기 광고 뒤에 뒤전에 다 내나고 니네 광고라고 했지 신병의 기운 나사대 직 고음 나사대 직 딘데일 망고 직 백미니 니네 US 뒤치 뒤전에 다 직 어제 룸베나 그때 내야 돼 그때 하 다 매우 차가서로 시야 되지네 나랑 직 승군이를 대시되 딱 나 가잖아 문제 전에 대한 중마소 찍네 그런 게 빠져 배기에 뒤에 니네 망소로 소소 찍어 좀 해보니 정수 켜요 그
1: 찍다
0: 어 년보 그 찍 망소래 딱 나랑 게 찍 내가 더 제니 뒤에 중소나 망소 어디 둘이 딱 제가 그래 좀래 더 때는 돼 뒤에 지나 망소 켜요 이 나라 광고를 찍 영어로 어떻게 뜻이 지나서 같이 힘내 짓당 차차냐로 하는 거야 두까부 담나자 나부터나 군이 받을 게만 해봐 다 가서 죽으면서 고문 찍듯 죽으려 두 거랑 좀 쓴다 다 좀밖에 안 하면 되잖아 대신 내 나고요 잠바라 게만 고문 주야 돈 지기요래 때 잠바 나고 대차잖아 고문 주야 돈 지기도 뒤에 가서 잠바 까부 전에 고문 다 시 예매 들라 넣어라 군이 해봐 다
1: 그런 거 답도
0: 둘이 두이나 드신 둘이 Tatane, ta, Rampa, Lodge, Tonso, Yuling, Nesan, Nema, also, Lundel, Ninjani, Rudy Tipsu, Tititin, Tatins, and Tomregan China, at the Kunda, Tizito, at the Tongs, Nirin, reduce. Touching a coil, Ninjan, that is all, it is your own. In other calls, it don't just add on the Tinjan Gayo, Nirin, the Kitchen, and Gaman, Sara Saint, the Tonso, Yuling, and also Tavali, T. Mazasena, Ship, with the Tip, but Shinga in a Tango, Mazasuki, Sensate. That he murk and teaches. Take on an arange, that thing arange and touches. Arange teaches, since that it's a new cities. The same Yamashi don't the steel of Noy, don't you? That's so teaching, Yangzi Shen and Noy. Yangzi Shen, young men are put it up here, teach to call Haskar. Take Yangzi Shen and your tenet or touch so soon, Lumbena Lina, Nema, Miss Yang Castle, the third to New Duke. Tenzai,

0: 밀마 가서 자나 너 동에 이날 다 굳이 성강 무슨 날 이날 혀에 있는 날 뜻은 날 가이는 세리 텐지 얘기 라키지도 바깔아 아니 갈래 가고 가서라미도 바깔아 얘로 그 찾게 팀이 당고랑 뒤 찾게 되면 지도 상태 너한테 비게지 너 공세를 너 가서 갈래 모신 분이 저 하고 공세 님들 자셔 부지다 로 싫어 지서 그 정제는 그 텐제 니들 내 니들 답이 또 이날 정세 돈을 갖다 강아도 세티데 전 이거네
1: 你懂你去这一期了对不对这时候说那么辛苦是这个大致性的公司什么的东西你大致性的天才你就是我听到了这个你们来写写比如总是的他可是你拉几的肯定的你他公司什么的都完了可是他突如其来的这么大的天天变三百他这么大的事情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我说的
0: 망조 다들 그래도 다 작사 용이지.
1: 작사. 망조는 이제 떼야지 여러
0: 가지. 진짜로.
1: 그래서.
2: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오갈라지 고뇽아데 뇌서 통마뇨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튠지 름 인 청라카더 챠르지제 샤모 도와능이 튠바 통두 코위 이라 가숑 리미 소낭 나초숑 데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 시바타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이브시디 W-Bahila Dutsang Gahiji Nina Zambi Suen Nyer Yubahi Deji Chamar Longo Yurin Dienbi Rang Yurja Nina Zamba Di Nyamba Lhasu Dang Manyang Gongpil Yongchi Tsozi Tozi Mi Yitun Nijia Yenja Saja Su Lariyang Namling Nina Zamba Di Dabdi Nina Bu Zambar Suen Hyuk Pewa Siyabashi
1: Na Thongma Tanda Di Tirangi Tanda Di Suenza Di Dabruwa Nena Hui An Di Jik Ratang Chang Di Saba Wien Ne Thawru Dunga Di Di Jik Ki Ayong Samaya Gita Di Simtre Chungi Na
0: Chungi Simtre Chungi Na Simtre Chungi Ta Tanggu Ya Ta Lekha Di Tsam Tsar Ngaya Jik Ta Jik Lekha Di Chetan Chia Di Di Nijung Nkondru Chungi Sun Di Ta Jik Kasa Nkondru Nima Tambay Chungi Na Rosa Wal Suna Tam Satang Lekha Chungi Aa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Di 세대 대주주 다 문보 코랑 드네 이야기 최용 지민 거라 향 레브스 레브스지 다 된다 레브이 내나 다 시골 말에 선주지나 그래 님님 내나 세지
1: 아 다
0: 진짜 차다 원래 진짜 차 이야기 그때 다 미유스 함미스 사지 다 내가 나랑 게 이제 남산 더거지 전당 지나 근데 말에 내도 친 내가 뒤쳐서 시골 그래 그래 미립 지메 동네 있어 말에
1: 자야
0: 그게 좀 뒤쳐서
1: 내가 단다 그러게 숨이 다 로고 그 주주지 그 콜이야 근데 진짜 다 상기 얘기도 하지 내나 잡다 답이야 그때 되게 다 지금 모두 된 데도 내내 바깥 좀 쳐야지 근데 다 들어가게 야 돼야 이제 그래서 우리 직내는 마냥 공부다 양발라서 주주 양자 그래서 우리 내나 잡다 즉 최소도 맞아 니 양자 야 써도 와 되게 들어가는 즉 도서 즉 뽑아 지기 이래
0: 돌이 돌이 됐다 들은 가서 찾아나를 정말 그 이거 냄냄 내나서 됐네 가지 내는 군용이 세버렸어요. 가지 딱 능능 내놔서 잠바도 쓰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계속 티셔 넘어지도 당연히 막 뒤동네 갔다 보나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를
1: 하다.
0: 뒤에 뒤에 미만 오지 한 먹어 봐야 되지. 다 다니는으로 즉 돌아내는 용지야. 그런 거에서 그때 그때 용 뒤에
1: 항상
0: 살아.
1: 넘는 일에 내가 잠바 요리 사죠.
0: 진짜.
1: 그래서 이제 안 치즈 단다. 샹타부 냠레카르완 네나 냠레카르 테라긴 데지올 양지 피디르 컨데스
0: 어 네나 지금 메르카라 타티나 텐제 카숨즈 좀 시시메르카라 다 티나라 야 잠바카부 직스이르카라 잠바카부라는 소 제가 다 디디 잠바카부도 소니 단다티 넥추 현재 정계 노테 다 잠바티지 다 직동에 대해 니동이 휴 전인의 제는 못해 다디 너로 니저러러라
1: 그래 이제 자타네 현재 타뇨르죠.
0: 타뇨르. 다 딘데 자체 답드모로 지금 못 잡는 바선 저도 숨나서 시티에 내려 왔어요. 늑지 사제 나네 전화 했대. 어서서 가서 담이하고 서로 신을 사자 담이 쉬었지. 저거 사자 신을 신
1: 커서 기분 내겠잖아. 이제 현재 지단데
0: 그래서. 리리리 갔다. 다 현재 직 티신. 다 현재 디 니베 디신 숨베 디 그라 다 민민 정쿠기 다 직 힘주 멍조 같이 지지 배주를 내려서니 뒤쯤 다 가서 같이 그 주어마 시원히 뒤 출에 요라를 가라 다들 출에 뒤는 양손 여제

0: 그런 게다 가래 줄이 되게 양견에 내내지네 와 어 장세디 기체 된다네 양 들릴 땅에 가서 어 먹자 가는 땅에 이러지 그 진짜 지지로 지
1: 제대로 다다 뒤 랍다 현재 랍다라는 거
0: 레일 현재 시행이 랍다를 뜨기요 시그지 주문한 거 신뢰 공지도 하서 냠내 신다 양으로 랍다 가게 뜨기요
1: 아 그래서 현재 좋은 게 단다 랍다 가게 지난자네 잠바디 에너지 단 유튜브 소마로 레시도 양지 딱 저로부터 제일
0: 요리 요리 가라 그래서 또 팀센 세릭니 디지털이 이날 달럽 제니즈 돌미 야가 뭐나 통제 노즈
1: 티시오 레시
0: 맞디 그럼 가서 거라 안당부 비지 안당부 이비 당그랑 디 거를 가라 로다르 시치 디지 비지 딱제 감을서 셰셰 디지 본다 되서 미선다 다 야게를 가서 전자 뭐 가서 그래서 미선다
1: 그럼
0: 이제 당초에 되고 되고
1: 나가 돼 말아
0: 미들리 다 된대 전 간자 디기를 봐 디게 다 가서 가라 지 공지 망고 지를 지 냠래 시 서로 지 다 된 미지 디요 근데 용과가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용과 망상 용성 법 심어지 용의 미지 맞게 하네 그때 처음부터 야 심어지 하 가서 가서 가라 야지 동도에
1: 그래서 그래서 딱 이런 게 내나 잡아도 지 그래서 그래 먼저 지 세버 보고 들어봐
0: 이래지 그래
1: 예 언제 그래서 다들 거기 가는 게 소문 소리 넘레레레 내가 잡아 요르에서 이제 항상 그 문에 대해서
0: 레슬레슬
1: 다들지 그냥 그 콘소소 내가 잡아 다들 선도 잡아 주지 다 추리 좀 추리 다 되게 아주 넘레 다 사부기 내가 잡아 줘라 그래야 그래 양지 믹스에 그 계속 가리나
0: 다 딜레가라 티지도 다 내가 나고 딜레 자셔나 내가라 루코랑 가서 다 항상 해 가는 데
1: 그래
0: 다 등세 세리 망고지 있으나 다들 천도가 잤는데 능지물 득세에서 지금 이제 잠만도 열어가 동시에리 지나 그런 신기 그런 거라는 다치 두디 다파 가서 그래 취방나로 방세 까마 바지 게제 비트스네 그때 그런 더 그런 가서 타워스레 차 있는 제 제구요 자당스레
1: 그래요
0: 팀의 신고로 유튜브에라 다티데 디 가서 그래 니 속보를 다 배에 디스더리네 뭐 사람 기대 가서 다 배때 멘션 기대
1: 이런 게 서로
0: 릴리 디지털 돌리 탐이 진행이 좀 나서도 즉 보고 나서도 근데 탐이 열어서 된 뭐 사람 기 인터뷰 기 때 대지랑 이날 항상에 그렇게 대거라 지금
1: 이게 전화도 내 돈이요 맞아
0: 돈이 그럼 해 내가 그때 이제 돈 근데 이제 그 취직 담 방자 식사 단위 여러 점례강 이날 기담낭으로 출력제 뒤 길을 뚝뚝 뜻 다시 걸어 이미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무하라라다 네 가을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근데 셔서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랬을 때 가지고
1: 그래서 진짜 뒤 매저는 지금 내 집 따라서 뒤쯤 너도 지금 최저 소식 담으러 산사를
0: 좀 알아 드리는 거야 뒤 미니 집 따라서 드리는 거야 그다음에 뒤에서 다서 뺨이서 그러는 또 뭐랑 항상 얘 그런 그 뒤쯤 그러나 다 두가 붙여서 마시 거는 두가 붙이고 디즈 메아 딱 디제서 나를 거절해 가고로 전도 유예지 감으라
1: 그러더라고
0: 근데 디즈 두 나군 다서 그런 취기를 방송에 전도 유예 되게 되지 거지
1: 또 딜러 집 다는 게라 비세스로 근데 개거라
0: 어 다디 그런 가서 거다 림중 기초 다도 메다 이나 메다 방내야 시행 디즈 그런 전도 어디 뒤도 뒤도 전도 어디 유예라 디능신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디즈는 다 보단 거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장스 되게 혹 그래 그래 야 님이 차 디즈는 그런 힘이 그런 두고 그 도가 그럼 뭐 보고 그렇지.
1: 근데 남식이 저나 지금 사주기
0: 지금. 사주기 되지 그 이슬이. 지금 사주기 되지 그 사람. 단이 사바 토세지.
1: 다들
0: 다 어제 뒤 향 레뷰는 거 이날에 어 사바 토사 들으려 이야기했을도. 다 어느지 즉 정서 들이는 거 이스나를. 다 정서 야 토사 토사 토사 토사 마사 뒤 받으려 이날에. 하람마서 내가 그니 해봐 잠하는 줄게. 뒤 천다 그런 줄이야 그런.
1: 아.
0: 당연히 뭐 일단 뒤 가서 총례관 회사 되면 뭐 타밀만 민 포라시에 데미스 데 문지시에 데 세네즈미 자마나고 두발레 타밀만 다 티자마데 큰기나 나랑게 가모시 시에즈 제시마서 리싱 내나 자마사지 들레 다 리싱스 데 리게 참기다 지 그거 말달레 추마 냄주 고기에 쓰서 그렇다 지 근데 잡아다 니르미 히지키 수당사면 리싱 내나 자마사 들레 근데 리싱 내나 자마사 히 케지 가이다사 지 당면서 서서 룽글레 티 따샤니 들레 당면서 님이 히시티스네 뭐 사람 계제 유탁자랑 되게 되게
2: 우갈라지 투서 싱요르 튠지 대단의 리미제 자자 샤다인비 싱요르 튠지제 마웅라 나르위 외동된비 람부시 되비 신휴 다버 냠마뇨 콘케레와다르 뒤다다 베종니 튠비 싱조비 튠지 망부시라 제친지 쉐비 나주 톱지여라 대위 공림 내장 경조비 퇴지 폐지 동치 망편 시주장 랍당 름바 뛰는여 생일적으로는 봐 대린 배경 롱친 닌친 레콩 감기 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를 지나 오간조는 리는 신비 칠리 냠리 칸가 긴코와 오간라 딘딘 휴디 콩가 냠리 칸당 디 퇴지 향 합의 내나 잠비권이 가다 시행여비 제진 민투디 심바 가스셔
1: 그래서 단단 정말 저는 냠레 칸데 주제 에너지 퀄리티랑 송송하니 다 용법 위원은 네 먼저 자전거는 팬버리스로 와 계속 겨울하는 나를 미길 가네 겨울하게
0: 단지
1: 선을 드제지 티제 단단 저랑 냠레 칸 주제 아직 너무 저랑 따다로 그래
0: 너무 당고들은 그러나 지금 내가 텐데 전 준지로 봐 내가 팀 맞춘디 총총총 말이 님기적히 가서 다들 배기에 돈에 건데 쇼송나 그때 님미 당보 누구를 제출했을 때 님미 계좌 되게 시야냐 당보 그 가라는 거는 게 내가 시티 있는 당보 더 있으면 님명도 믿으시네 심자 지금에 남 야대에서 나른 섬로 당시에 대한 일을 쳐서 가시 섬로 당시에 우리 폐기하러 증을 찾는 나 폐기에 증을 깔래 가고 내리 증을 다 꼬마 다 가서 그래 님기 정신은 님기 증을 다 이해해 와라 가라 진짜 쓰러지 같은데로 저쪽 나랑이 직선자들이 저기 되네 나랑게 같이 계속 지세스나라 근데 또 뭐가 잘못된 얘기인지 자샤서도 전일을 요라 무슨 얘기 저 같이 당한 일인지 내가 지진이 되지고 근데 근데 제가 요서 직 되잖아요 어 계속 같이 지세스 또 거기서 또 내가 선 가이나 같이 제 잘하시면 하 타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직 제가 지잖아 되게 영향 걸어 먹었어 근데 하 타경에 제가 니 맞이 결혼을 했대 저 저게 되지 그랬어 정말 더는 다이너 디디즘 길이 선생님이 되게 괜찮으려는 때 그런 남살아와 하기로로 가라 다티 인디즈나 디토는 뭐 먼저 세리미니네 소소 저러 가라 다티 인디즈나 망조로 있어나를 뚜드나 고 답이야들이 두카포디 디니 파탈 내가 쳤던 차이에서는 틱스이 다 디나네 간체 어 개바지 중에서는 망조이나 그냥 다치 그 힘내 지가지 있어나를 쓴게 나는 지 가서 그래 숨쉬기도 막 선들이야 다 지금 디디 간체 이게 뜻은 그런 게 대해서 말했다 뭐 디디 차서는 지마 유고 디디지스나 오전에 했대 니디지 효스 얘기 지금
1: 저한테
0: 그냥 컨텐츠 디디스나 맞았지 저지 싫어
1: 다들 저라 냠벌을 했는데 직단 내나 잡아도 다 놓다 또 걸어
0: 레레
1: 냠벌 따로 먼저 그저 되시나
0: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에 디 소소소 다 먼저 소소소 다 디디 다 잔디 가서 걸어 다 좀 망보 지내 유럽 트위에 디 디네 소소 텐자 있나 휴치 뭐지 잡이라 시동네 있나 미드도 이나르 디 마샤 걸게 그러나 못이니라
1: 나는 모르 지금 그제서
0: 어 모르를 전화 갈아다 디 잠은 뒹긴네 뒹긴게 주 얘기야 다 차글린 얘기야 된게들 아 틱제 마트서는 다야 나 경에 주네 두개 봐라 다 건너서 지티는네 다 김생 소수 양 힘내 제땅을 거 사실 지금 이 날에 미스스 내가 제땅들 개바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어림들이 무슨 우진에서 배치 뒤 이날에 다 전방 민들 득세진에 고생하는 항상 다시 사실 민들아 민들 유스티스 그 두가부터 담아서 더 가지게 템버 비밀도 두디 신다도 내가 그때 항상 얘 그대로 이해를 다른 다 딜링 하는 게 직단 정다들이 너를 이제 강가스 자기 강가스에 가이선 되시지 원래 강가스에 되시지 뭔가 리포트 좀 강가스에 여러
1: 오 저 딱딱 저 강가
0: 그진 캐린들이 여러 테디 유튜브에 딱 딜했대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사실 다디 유미 현재는 타고 와.
0: 리리리 가라. 진짜 길이.
1: 내년 다들 지금 저랑 근데 저 어떤 망설 전에 주두고 와. 근데 지금 야 망설에 태가게 한 지 텐더들이 지금 내 맞다 되는 컨트롤에 지금.
0: 남기디 해 봐. 들어서는 다들 누가 보태다. 나 보디 받을. 고문식다. 뭐지 그 뒤바라 야 가서 다 번일 뒤기 야매도 야매를 이렇게 간대 다들 야매가는 야마스 뜻은 뉴뉴 먹어라 진에서는 너무 고문식 때 뭐지 그 스티즈네 뉴뉴 쓰를 때 다 곧 종에 강나 야마 동조하다 지금 니제 뒤에 있으네 다들 휴레 용법에 지금 노래 이렇게 간다 써서 지금 로사 땅에 이제 기타 이날에 문에 배야 대형으로 깨 다들 산에 깨 이렇게 걸어가라 진짜 진짜
1: 그것도 굉장히 비주다 그냥
0: 팬도 치고 열어봐 다일이야 자셔서는 도시에서 종선 자셔나를 다 즉 개랍 이르나를 즉 힘내게 되지 하고 가도 쓰셔서는 빼미스 그랩에 밴드 얻게 되겠어 다양 두까뿐이 되 있으나 디지털을 가서 멍소랑 다 두까뿐 거에서는 양 두까뿐 화 쬐셔 다 두까뿐 거를 고무 니다 모두 숨지기 위해서는 두 나쁜 거 고무 숨대 모두 직 모두 니 고무 숨 다 즉 그랩에 숨 거에서 이르지
1: 아 네 다 단단부터 저랑 그 뒤에 나 잠을 두고
0: 네
1: 뒤에 파 진속의 제시적으로
0: 근데
1: 실례입니다.
0: 다 드린 게서 저는 다 달로 놓으시는 님이 좀 다 레지비 이내 마음이 로다리 시직 잘라내도 바로
1: 그래. 네. 소소해서.
0: 그래. 대설이 이 시나리오 달로 좀 정말 시식
1: 쓸까? 아, 네.
0: 다 뒤뒤 지나는 날 항상 집상도 뒤지르고 지지 자야지. 맨빌. 다티하. 근데 님 좀은 교육이 되게 저기 탐지네.
1: 그래.
0: 유디니 이제 요래 망보지 그때 요라다. 강배 되셨는데 다 가서 갈 자제 듣게 좀 알아니 났음. 근데 왜때 들은 가서 걸어 뒤집을 가서 좀 좀.
1: 다들 지 좋은 건 근데 야 사실 시벨라 탄데 뒤트랑 그 소야기 사실 소다.
0: 열이 열 거라. 탄데서 뒤전 딱 세부카 텐자인들 좀 정해서 요라. 보다 대소를 굳이 정으로 시스. 저는 이제 거기 있다. 소소 개개는 좀 열린 딱 굉장히 동기나 동기 사실 가살이니 강발레미 되게 사실. 맞아요. 이제 강아들이 되게 레미 되게 되게 좋지. 근데 하소 무엇이든 자자다 그게 이제 이제 저거 텐데 미래지 정으로 치스 정으로 치르 치스로 가시로 치스 이래로 제 하소 그 전에 근데 주구데 원래서 시기지 근데 그 가사가를 잡아든 뉘에 요새 근데 되지
1: 안에 로다게 탄다 즉 잠베게 텐데 지거 봐
0: 이래로 이래
1: 디다 파티 저게 제시 아직 해봐라 좀 그거 아직 총라서 아직 하마를 늘려서
0: 다 그러나 네 가서 거래 선반이 향연이 정말 되게 강이 있어서 다 당고 소스에 처밤이 되고 야마는 망고지 서차에 살아서
1: 아니
0: 에 다디 잡아 소해 준 거라
1: 디
0: 소스에 처밤이 되고 찍 망고지 내려서 서차 그 서차서나 잡아 지금은 다 닌게 남아 쓰고
1: 그러지 좋아요
0: 닌이 뒤에서는 랑게 내려 밑 제주에 뉴벨이 나를 디 저디 마시래서 자제들 다 찍 연기기로네 원사랑이 있으면 총털 연기기로 하잖아 다 그런 띡지 띡지 가서 몽골아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지 띡지 소원 태우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해 수요차선은 또 삼바 까뿐이나 마고 기상 충중다 아직 이제 있으나 양고 삼바 뉴에 뒤도 하수 종예이나 가이나 대세도네 양도에 휴치에 지다 뒤지 삼바 나고는 찍네 믹사 하마고 하지 미망고 지게 다 그래길이 강제 이제 잠바 너무 중요한 요로 쓰는 이제 가서 가서 같이 캐버러네. 다 가서 다 인권을 이날을 마음을 그래야 되는 이제 뒤돌아. 다 그래길이 단다 이제 나 잠바 되는 것이 다 나란 게 단다 이제 잠바 되는 것이 밑에 이날을 다 나 두고 생아 다 지금 못 잡고 그런 다 딜리트 당해 가라. 나 잘로 그런 이제 시릭스 얘기.
1: 제가
0: 좀 달다. 다 뒤에는 시구로 잠바 찍어매를 있는 게 된세 사바티지. 되면 되게 밑에 밑에 이제 다들 소소 두고 두고 잘로 잘로 땅 디지라자트스 장티존나 슈구르 트루구디 랑종디 쿠기 탈로타치마 되는 요래 담으라 요라 대스제 양니지첸 지마 나자디 랍치 지기지기 랍치기 지마 랍치잖아요 대대하 긴지세리 무티니
1: 체체 말로
0: 체기 말로 하는 거 딘데체니 레미세티 타치
1: 사들 마오 사시세라
0: 레르지레
1: 나자체
2: 레틴디 상괴바다 종디 흉킨 체링드르 Nianzhuandang Zhapa Rizu Xiongkin Lozang Hirab Xiexie Qingguan Nangkin Pabudun Rila Jiri Da Tsuma Ciri
3: Duser Sanjur
4: Duser Sanjur
5: Senga Namba Tso Xiangla Duser Sanjur Hujin Yin 当中央堂及其几家康客朝鲜特别局是国孙辈靠顿辈中央客健康科学松江大学来同及其中一年超用那边个做过堂靠所所多康组织部堂行李重在部恰见且大学大学大学恰见部堂恰见湖北堂湖南广西重庆四川贵州云南及行健堂让着中长江江短途健康科学松江客切同大学设计堂 사건이 예매 제도 시행 바시 중국 랑골 소리 통조지 지지 중인 인 점자 시비 장희설휴 랭원바 드론다 탐보니 구바팔 랑제치 누주살비 랑골 툼지 통제탄 친제지 靠소설 랑골치 직동니자 협치협제 차선탄 제직동니자 협치협둔 차니 심바테 텐종바리 자자 죽제탄 자자 죽제차 제파유 Nujuzarbe Langkor Chinzite, Langkor Zarba Ji Chinzite Jacha, Ngapchung Aksong Chao Suam, Sinyu. ཁྱི དང ཁྱི དང长期联网版的行呢，内容达唐博内级别号，确诊就当唐，年纪唐确诊六十，还有来得及，统计当场听众内家家决策，黑怕内，没他人女唐，子女结果过军队切入境内，还有来得长来间给确诊，就是入住军队待遇。你到你去在走路，中国查位不如用长镜头去记者就在年纪公墓，北京团结者话唐。 干部的人真的可以真听他，什么为没场所，长期忙到黑，陆续接很多事儿都有不是。三个别区别部的许多群儿行呢，年前让这些群众人把巧用的结果人把识别，启动相关并购操邮件。我把现在的路龙角队巧用的那片糖，结果领着突击不是。 第一大些前两趟，我打动为女把托人着去买些，但对他就女把切人着去趟，不然打中人数，推过长团着进一把些。一张去截图截个边角，用两杠去冲业，来这爷爷，记者就在你，而这一张去提空东北通站队了两家内，提出去拆迁改黑了，蒙对些有人，而这爷把头看没是为那东铁，这些谁不黑家的，一张去通内西谷去黑有把些。 而且车间黑人准备冷却天，李扎爷爷，他的内水特征是不灭的，还有不是。伊朗去天空、盘东看卡达局，而且伊朗人民被麦当下就有多久，参加去趟，刚当西北伊朗去军队游走，罗杰说区别车间短短有不是。 苏德阿拉满足看住几家酒汤，苏德阿拉及组织西北，健康忙不粘着马克用着西北，三角囊。
3: 苏德阿拉杰杰萨利亚德尔尤贝杰布哈里德杰杰南当克托冈拉杰杰九在尼拉里昂杰古婆婆汤麦杰杰南特克罗汤麦九在拉麦中朋友不是。杰杰内部麦塞赞助杰杰九在尼恰扎西巴尔行呢内部满足松家哈洛贝出身黑尼黑空吉布提措句屯我等罗内麦加达松吉索克杰南特克罗汤麦杰卡松恰美的松友不是。 他的话没解决好，就要拓展情况谈，初级别的东太阳背景有不是。姐姐内部没在赞助机，本来几九百行呢，内最老白出身的呢，姐姐今年结公墓，多东写记，退役人部没人话，我等老白写一百趟，今做完呢，没忙查白一百是。姐姐就在你宁拆左边红军配件，乱着欧阳兰钢铁干阿边，从头探顺被拖。 我用粗群众汤龙井女版东北扛来写的，上将军边角汤制作恰恰烤，别介用起，萝卜炒香火当当有不是。上将军只有粗小青白汤，中间三个节跟跟各位，九个区别是个烂汤，中国东南，三都边角北道空白羊角，滚地南带当有不是。新疆南北错，第三三角看南都参马配色而已，向来蒙土南这个来讲起，来讲先到先说。
6: 南沙国立强制节日，三国刺激了陆军局。第一，浪到了三顿吧，刚拿刺激了骆驼座。白捡了头。白捡了球运气。先看那不错，光看不着，大大的白脚龙城人才来看，看给龙城节，白脚骆驼就就就是。下面了，不让叫叫妹子看，那不个是很久所以，总得认为。
7: 不接骆驼了也中呢，不没得绿，那我个不得皮蛋，咱个吃不着个，我中途都接小的了，不是黑人个呢。这是顶口味，顶他是吧？他个当也把男主，伢娃养我，我做不米钱，伢子一个人杀破些大气娃，才叫人些大爷我家人呢，让地屋头，张苏西，谁把木婆，咱们入选门外当，免选了人民节有来动个，端起下定可米了谁最宽个，等你才叫人些大爷我家人呢，让地屋头做呢，别的个把个屋通过出行个。 等你人民张苏西斯，他终于那么稳住了，谁把木把斯他谁到把木拉索的是忘记了。等你咱们拉入选民活动，免选了咱那个有来当官的看个，咱们现在当个做个老多的路线多个，到颁布拉索的是做个，免选了咱们一个来进个，但进入可能呢用个是短期财务的干系全部要来到，咱把拉索伢子也没一个的做，得过个中国上的人个。
6: Tene ci chubji seyo log nga chasomne ni masang chebren jor. Ci chubji ne tene chem ju ni nang gi ni masang chem jor zo ni chem te jen ro hida ho. Te kap te di dabdan jam da chomni dal tene dabdan ten jam rida ho. Rang di ci chubji ne si di ci chubde par pontong nob. Ta peda gupa ki ci chubji ne peda chupa ki ci chubde par pontong kana ki disi na pontong nob ki da ho. Doebzen rogu sakur to kanong changan pibi tui tar rogu sora rilang samso jepo rinpi shurei la chubji sa gu. Tsi jog nam si sebi ngacha che ni tsi nyeshu che ngacha ye par nima na yang tsi hoti nam nina je kishida ho.
2: Tsi nyeshu gongjin che ngacha ngani duen tami rang gang sing bamu che rbap ngangpa lonro che che kancha wong cha ba kawan ro xingru kulta sabi la yigdi cha jo dong wadang sa jing song ju li gara danzi xie gu den zhe xie wadang ngan nub gu xer simpong xian ni nuda na xie jo yu zong ni do ha che lo du ru ji tab dang xie bur ni Yelam nub pulu zhu bi ci jiu dun qi ci gu la zi kun ge. Dan nui na bela gu ba ge ci nye zhu gong qin zhir jie nga qia nga ni duan tami rang gang xin zong ni dina duan tama ke xin ge. Dan ni ren yin bang mu qian bu ba ji do. Ani ngang ba lu lan zhu jiu. Qi ji de zuo yin na la ren yin qia ba jie bu ji zi lin zha do. Qia ba de zuo ka wa lan zhu jiu zong zha do. Ani xin zhu ku le yin na la sa ba le yin na qia jiu dong ji zi zha do. Ani sa cin song jiu ge le ga di ji dan zi zu ge le zi kun ge. Din zhe yin na din zhe xie wa zhin ge. Bela gu bi ge qi la gu le yin na la. Tsi, jiu dun qi, tsi gu la zi kun ge.
6: Tene, ta ji dang gi dawa riri la, njuwa sa chi me na gu kam xie chi chu riri dao. Tene, ta pio da gu ban da la chan su na, jie la daan der, njuwa chu long kam xie chi wi, yue jie r ka che long ci wa ma. Sebra da tu te pub nyun ju chi wi, xia lo ta lo jie te ka che r chi xie long bu daan. Tsi, nye yu ni lakba tan ju chi ser lo bui, juen du kang nye chi wi ser, kawa po yo chi chen per. Da mi tu lakba, jio kar nag bu ten chun ju chi ni pi, dolong dang xie sa yun ce ma ngu. Ta pio da gupa giza da kama ki jyotan gindrawe te la ti ni tine juen du kanyi che sal kawa po yaw diki che chan pa jyota da mi to joka nakbu te lan chonru chin nipi dolong dang xie sa yu li gin ce ma ngu zi ta tine ki tenko zui dao.
2: Riri, tine pio da gupa ge xie yin ba ci go le xiu na la ci ba, zhu, dun, ge, jie, jie ni, jie nga, jie ge, nye xie, nye xie ye, nye xie zhu sun ji ji ji go la yin zi kuen ge da gong lang ni ge pio da gupa ge da xin do di xio zar go xiang la di rin ge za ge ci xio go la ngu zi xiu na
6: Tene ta tren ki zaka cibyo xiu na, tren na pu meta lu dawa gupi cipa ye, chida chupi ci chubi. Riza lakwa, kama saga, njungtu me echu, chui chi chi egu, juwa sal, pontao lo da hachi lu du. Ngaru chuzu jo ta shiru chuzu nga pa nila dostun sam kail. Saangi pio cu nga, za pub, njungtu salang. Naangi pio cu trao, za pasa, njungtu sani. Yini pio cu den, za penpa, njungtu sa achu. Tendi puja loto xiu cer.

테네 송탄자 마요야 업욕 저대자 하루주야 더저 가시롱 보나야 나롱게 진다 엔자리 코랴 탈랑가라 참모셀리데야 두잠니 롱두 토홀레리야 아탕아니 맹온주라야 판로 먹기 야하고라야 모터선 봉파 콩리로야 따터선 환가롱리 녀르야 송터선 소화 토리노야 포터선 빠 빠지 더허리링아야 포터수다 마마롱다야 지금이 자라 효니 세레야 유미사라 퓨숑세야 거휴 체세 총혼제리 도야 사테리 도마 마주두야 선인이 마타한도라야 모파지다 말레동에야 리터소 미리샤바리야 마모여가미 토니디야 데보 남지고야신야 타욕남지 마구라야 아유 몽기 다 하저제야 빠지 구와 마인데야 탑자 슈동 자할레이야 통태제를 탑자 슈동이야 나기부르라 신세레나야 탈랑가란 조주 파라효야 랑가라 참부모트야 피자르 노블라 용레요야 드라마 담기 히히세나야 남주 남도 폴레트야 타당고 동성제리제야 로라니 비 로정트야 혀라니 비 샤학정제야 니비 총트 로리레야 펌빈다트 코허리레야 시빌리텔은 조리레야 사랑테이 마하지바야 랑가라자나 디엘리트야 나로 몰라 파하시트야 공오랑라 코레트야 레지나미 추니리야 랑가라 유라 코레요야 혁뒤 파라 마하정바야 자니 초기 치린다야 찬니 롱기 지힐렌다야 카제 유라마다나야 나 롱게 제도노 허도시야 자팔라삭 빌레야테야 지진인디 용혼여리야 마데 카제 판기시야야 랑가르셀리자 하르감데야 퉁아냐마 응주라야 결국 현지 야하오미야 통퇴제를 먼저 애니삼야 네트카시 롱홀레리야 롱데리 자부제브리레야 테니 뇽통자마요야 타판기 랭그란 로저효야 틀리 존재 자하르

0: 메셔너 조노당 체소라 뉘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셔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다이킴부히
0: 나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ngege xia yu de yo ji su ma so na ku ge ge ji ma yo un ru xi ri ga se ge na o ga nga chen bo yo ji ri go ya ji ne ze ge na ngo ma pe ri ka ge ge na ri yum na ngege pe chu sa ni chan do xie ga na o chan do ni pe chu ju ne zong kha sa de pe chu ju ta pe che ga na ga ma xia ra ge ri ze ge na o san xu yue li ju ju ri san san ri de da san zhong du da de ye chu ma kan de xi ge na ngo ma jia yong ge yi xin de ngo ge 파진 줄이 온다 첨부 태여서리 안데데 이 능기 몽초 이나리 이용 이나리 정말게 녀르 규제진나 따따따 능기 힘을 제결한다 능기 찬도가 나연 키오 하세도 문자리 따따 배전 시민리 두칼레 제메니 들르데 싱세디 파진 예제나다 야토야 젠조리그 제아트다 따따 지토리그 넘바링 선선이
1: 제라 제가 다다 섬난게도 진이 진이 여제 이나야 코코 향교데 진이 다데다 튐바게다 지무선데 진이 요코 용데 잠바 향교 야고제 요나사이 요데 아 데데 잠바 향교데게 남바이난데 다데라 로조시 그지로 뭐지 진이 파유 사슈 롱거 먹거 롱거 파유라 가인다 롱거 파유데 야부지시온 뭐 남바 초용데 잠바 파유 그 사자텔라 요베 갓데솔라 다 콘졸라 시부 가보제 용초가 산 산노든데 여러바 데인데 잠바 당한조 진네 소소 로죠 진네 시쇼란 조 로죠 니네 다다 자와 이난다 간지 티네 다데라 산노지 동에 이나야 다덴사야 머 카힐라 로죠라 가보 여래야 야 카힐라이나 므마 그 소간다 다제나 데 나오이마도 야지모도 키야 노모모지레야 데인자네 잠바 간조 이나 시단토네 진호종씨 야토 야지지요나 마음바 소소께 접안조텔라 야지다 초초아텔라 야지용다 자마제 더 소소께 유노 쇼카데고 차차년도 폐진되지 용사레 르골라 데네 린지제그세나 체나 샤야사데 키지 세초르 르골라 근데 이때 자마 샤야사데 가서 첸라이나 칼리 카현다 칼리 체온도 대체랭가
2: 지마 로초나던지 그 샤야사도 즈난 첸다레지나 샤야사도 마조조상
3: 这是真的应该咖喱全部往这车要塞的这个这是把这些东西的那个咖喱全部往塞的这里是那它当部坦克这么从那个它杀到做杀到做把给它卸下的落钱的那杀到了把这该有啥嘛的这么个这的车的是那工作个坦克的了得把当当弄个得了尊重的切的可能把这当当塞的
2: 天啊做啥都做么的个汤卡啦尊重没那啥都做了嘛的好但是我们啥都个没这我们来了三百的有这俺的那他打啥都做他打冷卡那把这你东家接了我总你打打的那路把这蒙博呃我操啥的你这弄这大事那打当不个从那个马嘎吉都嘎巴家家但唱的那
3: 这从那个咖喱咖喱咖喱了也没得真的他当真的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从那个他
1: 其实我就跟着当地了，都在那龙骨脚台我对。是是了。在了现场上的，在现场上的，要没那他都一大冲着的身上的，但这个上龙忙不及，看到啊，因为呀，他工作也那人家家境看样容易，那那呀，采用子的，像工作了，等到等着有没得几年干脆工作了，就是个嘞，当你些拖把等着就是热了，工作上路的，你呢，他俺做单位呢，所说个上龙年纪就干些呢，他就对着上班个，没经验，他对咱们。
2: Rela, 소마 그 치트엔레 레시나 조치야 탄카 그 무메르 네히야데 냠발라소 마냥 공파 젠리 파체 레와이나 데인제레 파체 로롱크 린도지데 파체 데인사레 네 다 나크사도 이제데 체레시나 야 데인사레 체레시나 마냥 공파 냠바데 라소소 그레시 타라카나 롤리체데 다 파체 사도 베체 마즈나 타락 지라 파체 린도사레 데데 카네라 네크 산노 돈탄다 리고지데 파체 나티나 요메르니 시약 진진바 요나 나용 그 진진바지 리가 리고지데 인사레데 데 나데나 춘지 그 진진바지 인사디 지다 지들은 겐트 쳔보 사레 체레시나 담보레나 다한데 파 차다도 파 다 진진레 야모토 마타나 파체데 네 메시지 그 조바도 메시지 제가 다 모차고리 바제든다인 사르데
1: 제라 제토 담보다 제 친구가 진지 바제를 발라 제 괜찮다 당하는 거 아선서가 살로데 그는 거죠 시험이나
2: 당하 로치도디 소 로치도디 다 바제든다 다 랭기 조고만에 체레시나 로치도디 게 가마들의 공간가라 계자지 전용 공간한 된 장모요다 나 초디 뭐 젠데레 오레조레 엄마레 체레시나
1: 제가
2: ཁྱི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3: དེ དེ
2: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yamu rengi chen seno na chamu gare tene loche do di pacha chanji de chen isi na nga keja je chanyo cho thangka chan chen isi thangka chata chan do len isi nga la keja je chanyo loche do di nintong chibdi no isi tene nga la di keja je chanyo ngi thangka panjo che de ngi thangka chan len zo len chanyo tene jaja jan nga sanzo di sanzo ta tene ko ngoma zo gore de panjo che de a chamzong ke panje ya ji che ta ta ka che te cho no le re cho san no to ya ji sa te nga go ma che ta ti che na ma ni di ma za ni ma zi te nga che no no go da te no che che re da an re te te ta we na san no ga tong ga tong de ngo ma san no re kong gi san no to ya de ta pa ke ti jin ba zong de re ta pa zi de na nga da che
1: na
2: cho na de che ta che re si na ta pa de zong ta patin chen zo le ring ma ta de pe se ring sa de ngai patin chen de chen de rim sa na duk se ma sa de no rong la de no nya ra ma chu sum kan de ren do le ho de chen no na ma za de ni lo ma mo cha ro de sa no de ton de de ting ma pa ye ya to de ce de sa no de ko tan ga zhe me de na che de de ta che chen cha che de chen ji ke de li ga li me jin ce de da ja cha ja ta o tan ga de li ji de o kaisa je meli dar ni de pa da ngai du se pa ya mo ma jin chon do pa cha da ya mo ma de ho ma tu ji zo wa lin de da da ten de lo jin de do zeng de ding ni lo jin de zhe na tang ka ru mo de na ga chi lin de dong de ngo ma re ti da chen de zo ge da ngo ma ka den chen bo yin ngan de na
1: zhe la
2: chu zo da ngai nam jo ge go je se me ngo ma gigan tamo yin ta je gigan zina gigan rin ta che zo da ti jin pa nge an ye zon dre an ye zina an ye rin do le da
1: je la ke mo so so la ta ken de se ge de so so to mo yin nan zha nan jue de kan jie mo da bu jie je de yong zhe ge de na an zu rin qin ge nan jin ba da so so ge jin ni jin ji ba jie re a ni ni sa de ken jie re a jie ge se no la kong ken de na jin yin na dada da thangka zhe de zo jinji xie sa de xie de de se de zamba
0: ko jira se gri ti jin ha ha na se gen da zong du zong de de ngo ma da ya xi ja ku ngo ma ti se re le ga le un du le ga ti le na zu ma da son lo din sa bo de de tong du sing so so da de yue ngo ma 你东北公我是的，可我才是爱闲的。我现在可吃那种牛肉的，我东北可山庄的，俺没得的可吃那个酸酸一点麻酱。爹爹呢，我也人家就个阿姨爹的，爹阿姨这个可是在说，一般我的下场我个大青年这样用现金拿在啥，可还我俺的三百元啥没事。我打苦山庄的，可我怕你打马里森那日节嘛，我打爹爹，我也说把门不装没有，可是喊你。他可以吃啥鸡肉了？我嘛，一家总不等着，没人家闲呐哦。他按着拖拉嘛啦闲么多嘛？这真呐，他人来过了，我该应我闲的嘛。对，等着让我对着，对热的那个热，我对起做不工对，我可是个闲热的点的学生。对，对的，这里是那，可是像出马，可是怕伊那里闲热伊那里出马他，汤家这么人多的，哦，他对的，他人来过个按着的，人家闲么多，那让我中午有三个真凶。啊，那对，可是看你个哦，他刚才写个那阿尔的菜园嘛，那，可是看你意思，对人现在叫我做咸样子的，我做咸样的，对，那边哦，他对的可刚才写的哦，他可等着的是上上那边，都是对伊拉哦，你发现的我写菜那哦，我可不当的用，可卡入大部分哈，混着生种的不定个上上什么事，两个都的一节的进来没。也那他真的是个就接连接连新闻的，但我也最近在那忙不的用个这些呢，你就脱了，加上这些个呢，哦，加上今日中午写的这个，哦，我还没时间接了，有的这个是等了写的，可最近就是的，他的车撞些啥个，等了就没那哦，我给看中肉把肯定了，加上这些的掉，可加上个农田的顶三六百年纪呢，哦，一两个阿的年纪呢。一三颗的平三个，哦，一两个的来那一亩地了平三个算那个，那米不是上了顶三了不动的呢，可等着闲了，等下呗，哦，他的了，一铺的了，要么长个上等着上了动的日子，跟干嘛的来给可能有了自由啥，就闲的挺好的，但可能有呢，跟干嘛的来我嘛，我现在当的，就也得把他。自我给当定些个了，但是我跟俺家人差的，定俺家人差的定的，可还用个装文个真在那等俺进来日子呢，健康的人呢，是大主播，七年后在身上老有个身体和个心都过得那了，可是东海这些有性格俺抓的那东都差的都还管的，可个感情弄了，直到过去那哦，等到钱包上没那，可也过嘛。他经过些啥子个二十年的，靠几个差的几个，几个差几个，可能你个心中的碰个钱包也生个，但我妈当我给家车上的鞋个呢，给抢到个，我到三度个里去等着结果，靠干啥的鞋个呢？进那种个安尼日，进那种个干净日，靠搞最近一个村子，这是我这的县的人，他说哦，我是从这个村里面改造去山寨，这是人种的原生的鞋呢，靠看。哦，但我今儿嘛的，人呢中午的菜干啥么个？我因初八的，初八农忙不有了，我第一初八了偏头难的。哦，昨天在那里来个来啥？哦，但中考跟个菜农有人家，等人家天数呢，等用个村子里么着，等我给他们家都么着理解有什个事呢？今朝啥想着人呢？看路农全都忙不着的，有钱都丢，有人得的，伢操心的呢，干么有什个好？村子里么都得他。这个中午搞完，对，我给个汤家伊那里对面就近伊那里，长沙农庄土狗那等，今朝个长沙的全部中午这个，我给北京三个那哦，北京没吃干啥也是都隔着的。
1: 但刚到那人情给这三路的家全部，对，人家那干部，人家得脱了，让咱们是没忙不接了，两多。大姐就帮就天内伊那扎，要么那对人家去拍卡天内伊那扎，吃惨了，天头把这些个上上去，这。但三路家亲不接，要是也是人情了。

0: 당대 초니뷰 지회 공백이 처시 투몽토 자꾸 나왔다. 중국 도고다 냠도 계급니뷰 구지배 투몽문진 개진 치둔 체대 접수이태 변준이지 섭도 동왔다. 니배 냠게 갸기 동와 미주직내 배대 섭도 동도유. 중국 계유미마 퇴소기 도교 퇴소 뜸에니다. 베리다 펜준 제시를 증교로 흉눈 갭대 계급하게 최소 난제소 총망 남수나 튠주르 형대 덤섭 제도 여지송유 후레이 토고다 중교 파라 수균 자로 스무 유받다 계급 리뷰 제와대 펜준 이치다 펜준 진조 튜몽 도시 제기 멍시토 시간 소부식 인배 중교 토고로 치유야 토고의 토고로 치유인 계급 리뷰 응유 좀 냠내라 흉눈 갭받다 침조 리공기 깨져 쉬리다 베리 딩섭도 동화다. 초만 록래라 슝룬 갸바지 제대 토고다 중국의 제화다. 아프리카다 중국의 제화 균지에 매바라 공배조교로 꾸디 동화에 리와유 지송유. 년대 치료로 토교 부장 주소지 주식 후레이 남대 고무치 당진도 폐대 미망 바위의 천수 두린라 매도 표유.
1: 나모 최딩기 양당디네종 그라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한달 기간에 센시버디니 두야룽디니 공부에게 지능기 생유리 냠자 리제시
2: 디글레 코네 비웨네 주 소디 어저키 조치 제비 개그 망부 냠지 마키 치 조숨니 세자 비니 냠지 마키 미세 정진키 먹튼 저주지 비유타 디미규니 예문 후사창 제키 콘즈 먹튼 저주라 갑요 지발 주비 강즈 튕콩다 뉘바 냠진 동치인 시주비시 예문 후사창 제기 춘진 제비 년조르키 치조숨니 비웨 네조르징나 소디 어저키 조치 제비 개허멍부 냠지마키 먹텀넘추 닌티르 예문 노규 허타당아딜 네비 버눔키 지체멍보라 카토네 제고 제비 미니 길람토당와타 미니라 메균스유 지주시 카토기 제고 마튼코 후사창 제비 산나라 비웨 제고 컹종기가 강티 소디 어저께 계산 리야디르 콜린 록바르 교르시 지주시 후사창 제기 토토 리지 개바타 수준 우치 디시 레튜브 제키 소디 어저키 도놈 직체타 타진 잠 되고 마세 그주 공자타 유고로와 디시 남탄키 레튜브 미네 소디 어저키 남탄타 카토 응아코 주미 중회 특지 라리간 다 유비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최조숨님 도놈 체동 계급 제조기 달에 도놈 총례 년수 겹라 제유바타 니도 니슈 쟁알루 콜라시비 도놈 기교고 파르제기 응바 뛰마르다와 초기진 토르단 유바레 년수 난응바 제바타나 니도 니슈 접된 노로 콜라시비 니리 찬용 도놈 기교고 대 니도 니슈 저주 노래 솜치 니경업 중앙아 파르데 솜 통주로 찍다 사야게다 니봄 계집 파라 파교인 바레
3: 公司孙秋年春秋给人心翁丢了他到一只一李前天姑娘给到这里了他三天别没了事妹妹大姐给俺就老爸了出几集妹妹不几集俺就老爸了出几集出出的几集俺就出这连把起长度不变这就一母亲心思连把起
4: 妹妹几集这样是
3: 江浙切磋，扬州人民只要你，硬气点点，扬声细气，色出康熙气，语体明朗，用我气。
5: 明日看看，听见眼见到，推门口边的，中华明日的，所在颜色的，独秀颜色，建议。

초반함바 다 장고리 니양리 오조시비 르지니바디나 지바 산지 츠링가 동의 르지 파요 진차시바디인 르지 대이체 종키나 젠바당 양종키나 송지 츠링 코라링가 다 지디 냐드제니고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 이들린 제도를 대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타 타비토야디니 나나 최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나니 저양기 신감디 전화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서 뇽르 낭투기지

0: Bejong Longchi Nyi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1: Bejong Longchi Nyi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2: Jachewi Sengke Namba, Nga Na Bejong Longchi Nyinchen Lekong, Kamke Lhopchi Lechen, Sada Chichi Lechen, Gigi Longsa Nyima Yin. Tene Lhonde Goma Gano La, Ani ngan so chere se dhile ta Jinju lo tibi chen nai da jiba tenba se yandhi gano la ta Nje de ju kore le Ani tsa rang gano la kande ji sun yo ba ta Ani jinwa gano la ti dai yo su ju ko kande ji ki yo ba ta Ta peje ko thonin do di yu ju ki ba tende jire Ani te dan chate ngan so chua chun chun ni yu di chi yo ba re Tenyu di so thoma chua teni ji kore ni ma sa hin do di chi kyo jini Ani chua tambo de kaan re se ba yina Nje de ju che de tsa yu chani chere na ko Nae maayin ba ki yinwa chen ji che jire Nae maayin ba ki che jire se re de wen jata mati chinze desu gu nona, ani sache gu nona jinju la tui bhi gu chen naye da jiba tenpa siya ka sache nidhi khonsu la diyo re, te jinsen kanda ra jiri siya dhe ta te jinsen zuo da kaan re sa bayi na ngen che gansu la di kibi gasa la ya, di gasa la shosan chi yo bari zuo de ta jinju la tui bhi gu chen naye da jiba tenpa siya ka sache nidhi khonsu la ani naye jib cha san tang, ani yinwaan chen cha san de ko di ni ani tengi gu yo re Ndona chile zina ta, naye tang yewanchi ji che yonzu zoba te, ane sachin di konsu li duni tenge ba tende chile. Tende yenba yenzang, ane ko njeda tabi de shetan ke chani, ko naye mayi naya ko che yewanchi ji yenba yenzang, ane sachin di konsu li, ane nyadu duni oya tenge ba tende chile. Tanda chile se di la, chua tambo di ji ko tendo di chikina tende shi. Tende chua nyingba de kaan re sabayi na, chua nyingba de kaan re sabayi na, ta... Sanjibaa ka tsaa ka nona jinju yege chubo la chubba xeana njede yin se ne Ani jinju chubo ka jibi ka gamso che chubo te mato le Ani tingsa nganso ku taa yonra ka che chubo ka toto la tama ya tamna se aji nengyo yorwa Te chere se de tsaa rango nona ani ngis ten yon maa es Ting ngis mati kibi jinsen di kandere chere es ya Tere Ta te zoo te chere se de le Sanjibaa se aga yonda zayi chani Ani ko jinju ka Ani shawa tso tenpi ka tenri kikyun chi riri tenmi tisi la jinju ke madrupa jinju ta mandrawa ka tenri ka ta risi jibi ka che ani teso te ani sanjipa ka ta tenja tso ra chi chayo mari ta misa ka ani che kashi kashi chi riri ko jinju ta mandras ya na jiri jinju ke madrana ko ani ko giba chenpo yo pa ya za teso ani tengu yor tenmi cha teso nyonyo rwa wanja zayi chani chi riri tamme ke tam tabi yina ko ani mingi taga jibi ka chenja bo jima yinza ani kochir ngis matin pari nyingi chani ani tama yitam te gang la soba ka che chubo ta durna ani chire se diru ku njede ku che gano la ani peshe ka chani toza ji nyunyun ji yinda bata ani njede ji che gano la ani pabi ki risi ji bigi zonra wachi chenja bo ji tenze ji yinba yinza ani zawa rangu no la ani ngis matin pari esi tenze ji ki jini Tate chere se dhile ngan zonde gong ane loti ji nande dan njewik zhuwa nying ji kore sa hie jing.
3: Tata chi jia simpa di na, Bejong Longchi Nyingchen Lekong kamki sumta loti le cheng shi, xiao la mentu ngan zui le cheng sen jia ga si xe.
2: Ta tere nga zo xeji di chere se dara ta nye de ju tenju jo su gore nye de ju che te zo ten kaanji tenpa na jewe ka tenjo kore xeji re ta ten yu tenjo ju ko te koron sanjiba ga tsaa gong nona ta dhubba ze na nye de yin se ne nye de yin se ya tenja ki tsiki tenyo re nye de yin xeba tege ane nye ba ta dhubi ka tenyi tenpa la ane kan la sopa ka che jubo te su njuba njubi yo re se ne ko ane ndo zanji xenta chere zana dhubi tsaji ane tenju jo su kode, ki tenyo re, tenyo pare. Wenja ta teke njeba la, jenwa gu nong ja ko, ane njeba la dapa soso kanje ji yenba da teyi peji la soba teso de shita kake ji, jenwa gu nong su yon mare, su yon mare. Jenwa gu nong su mena ya wenja yangje trubi doje rani gu njebi, tangju gu njeba kani se menlo gu nong la ya. Nandang tumi tuen shir na njeda dranju se ne, nandang tumi tuen shir na njeda dranju gaba tanga se ne, ta kanje se gurgo. Mingi nandra mambu chi, ani yandi yandi, ani shakra xeba la, ani njede gida la sabanju ba re se ni ko sizan chi sumba mato, 아니 사카진 요거 베지다 지비고 니 땡여 파테네 요 말이 아 되네 요 말이 다 요 말이 되면 이제 단디 가서라 쪼디 쳐는 가서 아 양지 드비도 이제 코랑가다 아 그런 순다가 윤에서 요 쿵뚝사다 그때 긴축 섰던 안제비기다 메티 친지 호텔 투디 바리 데 디스 메티 친지 라소 바기다 선데 데소고 노나 아 아니 제디 주고가 아 다 된주 조스 데소데 간데지 수요 바 데소데다 예양라고 시니 아 아니 마시아는 노자지 아 휴지든 제지 다 데고 노라 간라소 바가 체주주베데 자유 찬이 제바다 드비기데 니라주고요 다 데고 노라 다 뭔 제바세 근데 저다가 소소 예와 파샤와 아 소소 만디바 예와 샤 야나 소소 만디바 파카카와 다 던졌지라 먼저 제바세요. 뭐 예와다 제바다 시와세야 대소대 시다가 디성이 제바 마돌 되나 찍지. 대인들 딱 간들 제바 히바다 간지지리 있으리라. 고 여 찍라. 아, 드니 난랑 담마 난랑 만부지대. 아니 소소고 만리 바. 아, 아니 파 예완다 보지. 제바 시비기 차니 에 아니 콜라 제바세요. 드니 간라소 바가 체대소대 야와다나 대니 고노 아니 얘기 찍라. 아니 예수스나 모두 난라 마보지 아니 카카 소소데 고르 마리 바시니 아니 파 제버시비가 덴데크 니반라 보지 덴게 옆에 인자 대답을 제대로라 아니 고 제버는 주 바세요 다 대랑 안서 빼지 가기 줄게나 뉴밍이지라 차세르 찌는 난게 노르밤 삐미니는 따도 원보안 따장지 답이 예세야 근데 그게 자체는 처방이나 님이 언제 라세야 뒤에서 님이 언제 대치를 니가스라다 파 예완 로봇에서 파 트람사 예완데 로봇에서 처마다 파 취사게 이겨다 버려 님이 언제 라스 와나 님이 언제 가요선 아니 차세지 남 난기 노르브 암 비미니 남 다들 와보 암 다장진 답이 요세니 아니 님아 그 언제 그 난다 아니 레레게도 파 만리 파 아니 마 예완 로봇도 마 언제도 그요 전제 발아 빠루 빠루로 체리잖아 아니 라랑소소 그 진주도 텀비고니 아니 제대 그 체디제 그래 차지 찐 남스니 짜네 그 진주 진주 나이든 남 나기 노브 암 담에 그 짓을 암 비미니 남스 진주 나기 짓 남 다도 와보 암스 담에 그 짓을 암 왔다 된 레전 대인디스로 어고 제사 그 여 아니 예사 그 여 때 님이 내제시니 아니 대라 체리니 예치디 소소도 반제 바지 되네 겐던 침벨 저 짬치 라 대텔 까보 암 단주 세탕 암 로저 공제 남 마다 TV 송글소 예다 디디저로 고 예와 디소 남라 디소 파 취사게 예데 가르세나 겐데 치베지 짬치세 디 다 겐데 치베지 짬치라 가요르 예세나 아니 예를 남라레 레겐데 어느 코파 예와는 치로 그래 제로 그래 카카소 간로 그래 데테 까르보 암 단지 세타 남세니 아니 디 디소 그 바르다라 아니 제데 그 체데소 야니 단 더더 치리잖아 고 예교데 장이바지 메바지라 아니 예치 소소도 판제바래 니가스는 니밍에제란 데치 요세는 장이바지 기여바래 겐데 침베지 짠치라 숨이게 나세니 고 장이바지 기여바래 팀도 장이바지 메비게 예기지라 아니 예치 소소데 아 예치 니자 니예제 판제도 안데 답라 안제바세 그런 제바 그리치시 다데마에 바가야 고 예교데 장이바지 예바라 아니 예치 소소도 판제도 안데 요다 빼나 중앙 안네 삼 처음 면 룽음 난카오다 너다버는 저 많이는 예사기 겟 거래서는 중화 아세야지 뒤는 중화 아 니마이 바 순마이 바 중화 아이 바 오고 얘기도 장 이바지 땡기시니 아니 대강이선 아니 혈 난랑가 보데 레레레데 고 만디 바는 제요 오 삼 처음 면 룽음 어 디미디스 대소 그 지스 진주도 텀비고니 아 아니 이제 그 아 체디 제요 되네 자기 따지는 독삼 장신남 세르냠 바비람 비맘 범밤 코로암 동가로 오야 디미디스 자히타 제세니 오 얘기도 치르잖아 자히타 제세니 장기바지시니 아니 디지스라다 예치 소소데 얘기 들리 판트니 아니 판젠도고요 야한다고도 바깐다고요 둑삼 장신남 세냠 세니 아 디파들라 아니 제득 제대제노고요 오단 더더블 치르세니 아니 아 가능히 지금 제바스 오야 디미디스 이겼지라 그런 난라다마데 소소고 만디파 아니 파 인젠도 아 대치르세데는 파르달라 인제득 체데여자니 아 되는 제로 그다는 제바리 아 대치르센다 니까서 희지 근제바 응이고 존라버데 단 제피 코스 똑발라야 강여바리에서는 제피 코스 똑바스 제바가 노는야 득이바 대 강에서 바이나 지 아 아니 좋아가 것이 아 대라치르는 용달라 주의 된진 제바스 좋아가 나바 그것도 판제도 되네 좋아가 님바 좋아 된진 제바 님바 대치르잖아 배나 최라 고르모 여담 메 촌디자저 감 마가스 오 여담 메 감 마가스 오 여메 gamaga teni ji partala ani ji de che tamaji tam da ma yamjar nda tabale chiri.

태송 남긴 이제 좋아서 이거. 오. 그 태송 그존라 보시니. 독바 그존라 보시니. 태송 남바진 이 거는 좋아지 바래. 고모 여가 매 타마치니. 자지 감가데 그 타마치니. 나 너 답을 쳐지나 그 치 그런 거 돈이 태송 그 남바데 그 텐데 바시. 달라 태송 남긴 이제 좋아서. 되네 리스마도 치리잖아. 촌 디라 감 졸라 가스. 디인들 자위 찬이 치리잖아. 고 마시 받던지 좋아해나야나 태손 남아진지 좋아해나라 당한 남진지 좋아해나라 승가대 그로 저렇게 되게 롱고 생고는 마시 받고 망인이 뒤바대 뒤바 잡어 이제 위자다 치근 남아가 찬이 뒤바이나 아 제가 고모 여담 답대 마시 받던지 좋아 네가 너는 태손 당하게 남아 여 말해 니바대 저라 고모 여담 메스 여담 메스 이제 치근 남아가 돈이 그 태손 남아진지 좋아지 찬이 Then, John Dilla Gam, Dora Gas, and this one, Dita, Tony Gunnor, Karuji, Dangai, Shigibata, or Danga Namajiji, or any Dwaj Chadir. Then, this one, Zai Chani, Jitsi Mandana, a Tsik Nabaga Chani, Jik Dwa Zamda, Jik Teson Namjiji Dwada, Jik Danga Namjiji Dwaj, each of you. Then, Dick as a Dwaj Castellan, so Yigig Lang Nonata, Hajang and Yanjo Gizag, Nedejuri, Neded Karis of Aina, Penanganso Tijinata, a Yigto. 참참 나토 그 기사에는 연결 화바디 이토 증 가슬라 아 초라 고모 가세 여담 슬라 초라 고모 가세 여담 초스 옛남 슬라 초라 강 기삼 슬라 된제 그 치리세 딜 아니 아 뉴로 만나다 갈 아니 감라 소박 아니 지디 그 자티 주제니 아니 조안저 이게 나바 뭐지 배시 동게 지디 왜 초라 고 가세 여담 세야 그 기사 너 답을 쳐 봐이나 너답을 좀 많이나 니까지 담하게 담세야도 된 것만 지르고 하마지 사디오 치라지 사디오 진짜 지르나 졸라 고 같이 예 담세네 단도 팡랑 야바이나 졸라 고 같이 예스 계산도 지야 바이나 따따 지르나 졸라 고모 같이 예바데 좋아데 사본 챙겨 담다 야고 말 초서 예 남세 남하게 남도 맞이나 초서 임즈나 아 예 바로 볼 좋아데 비나 바다 따따 아니 챙겨 때 터겨 된다도 때 터겨 뭐 된전 예 바이자 아 아니 배치는 것은 늦진다 레담 세련도 초스 예능 세련도 초 강도 로한다 디그노나 치르는 스 세련도 쮸 세련도 강세하는 늦지 그 자티 좋아하는 그 자나 뭐 좋아서 그 자티 여 힘들 아니 디지털 다루나 치르잖아 아니 니지득 자도 전이 아니 고트 시그나 버트다 만도 답도 치르는 시바 칼이나 아니 치라고 존나 보지리 이제 먹이 받아 보지리스 어떤 치르는 간소 니바도 치리 자세기 지리도 다때 많이 박시다가 양 좋아 나발라 Pechagana, nga ju tre endus, choji e tons, kongi e his, te chere selenda. Oh ya, jendan duk selenda, sulem duk selenda, gana yöta. Nede ke chere zina, andrubu e dan, jaki gu jö dan, jaki gu jö dan, saki gu jö dan, gangi ganda. Nede ke ta, ku, chende se guru, andrubu e yina yanda, de ma yinba ke ta, jö jö se gan, dende shida ke risi jubi ke, joa saji din jubi ke, kasi la, joa saji ke, da yobi kasi la, Ani jisik tesu ke jisil, ani kangan la sopa ke tenzi ke ta jati izhar gi maris. Te izhar sopa ye na, ani cilang rabo di chan rogo re se gore. Onda chiri se dira nganso, yege ke lanen jika se la, ani zaza yege bachi de. Tenye dira ta, nji gondi kebi ke chua, tenye nje bachi yorwa tesu soma te, nje bi konsu le ya dugi ba tenye eji chan yore. Tenye nima di chiri se dira nje bi konsu duga, nima di chiri se na, ani danga yi tenji nje pas. Ndegi danga hi ba di, Danga nanji jua mai ba jua ga na ba mai ba ge shitan ga ngar su da danga ge gon de nji ba ji yo shi dangi de nji ba sa pe na pe cha nya na ka bur ga ma bu ga ta bi nji lo ge shitan ga ko danga ge jua ge zo na bu cha no wa de ta bi nji na shitan ga danga da jua ni ga ji yin teng zo na bu cha de re yin teng da bu cha de de je de ta wen cha ko shitan ka nga zo danga chang ba ge zo na bu ji karbu an marbu da bi te ka de ten ji ji ya ba na de shitan ga le che re zo de ko jua ge zo Teka ti ngāk nōna mādi pīkāsa nā kō chua gā nām jīng zō nā bō jī chāndu gā. Di dāngā gā nām jīng rā bō jī chāndu gā. Tā tē sōng gā gōni, tē sōng gā gōni, tē sōng gā gōni pēchā yā na tē sōng gā tēn jīng jē bāsa yā jī yā rī yā. Jē bā gā kōntō lō, tē sōng gā tēn jīng jē bāsa. Tē sōng gā tēn jīng jē bāsa yā dī rī pē na kōng tē rī sōng yē tam nyam dā. Kōng gē gīng hī mī nām jīng dā. Nde kasa la chiri se dhiri gong ke zhuwa ke nong la teson nanji ji zhuwa se jiyo re de la yang dozi nja geyo ma re teson nanji ji zhuwa ye na de daba zhuwa ke namba ke tono ku teson de chen rogo ndo wa yama na teson ke namba ke tono zhuwa jiba daba jire ndo wa ta nde kasa la teson tenin jiba se ya de zhuwa ma yin ba ko teni son yin da nyam se yon dizi la rong ke sengo nong la teni ji jen de ba dira wa di yon dizi la tenri ke doba de sen su yubi kasa la ta teson se ne kong gegen ki minan jen se ne
어또 롱 치르진 생각나는 데 제주 기비 가스라 대치르진 나타 아 아니 태송 된진지 봐서 야 이제 봐서 야 단도 저도 치르진 나 치단가라 좋아다 만레와 그 태송 장바 그 존으로 붙이 시바이나 아니 리근도 다트니 고도는 간손데 당아 지게 여러와 당아 된진지 봐서 안 되겠다 당아 장장이 봐 그 좋아다 만레와 변나 나라 고르자 니자 강이야나 좋다 치 대리가 상이 난요나 효다 아 야나 스마 예야 롱다 짬바 안지 가루키 소다 단다다발은 저번에 나라 고르자 니자 강이야나 초치 세위가서는 너 좋아다 만레와 너 좋아 말와 나라 고르자다 요만에 니자 대니는 너 가루지 야나 조세위디서 또 당아 짬바 창도 그래 초 대리가 상이 난요나 효히비가서라 초 대리인도 손이 대니 가루는 지 효스 너 좋아 말해 얘는 쓰면 얘야롱 히비기 쓴다 얘 강롱세야래 또 당아래 짬바한지 강롱히 소스 저 짬바 사지간 지상지 되는 게 너는 강롱지 파소시 난이 소스 근데 답이 이제 처리세들 고 고온도 히비기 당아난지 이제 좋아 그러면 대도 문화래 근데 답이 지나 그러 당아 짬바라고 차디요 근데야 아니 이제 봐 코스야 너기 받던 레지 다 전쟁이 있어서 왜 자단 뒤가서 가서 내내 지슈어지나 좋아이 나야한다 태송이 나야한다 당아이 나라 좋아다 태송도 당아 태송도 나 편선 고 연터 무시 받다 보지 가원 가장 그 전화 버튼이 좀 말이스 어찌이나 찌인지 몇 받던데 말이스 배낭 안서 코 자리 이나 베리 있어 코 자리 이나 베리 있다 보다 내가 찌는 처음 봐이나 코 자리 이나 베리 있어 야 답이 살로고 너는 니 비카스 라스 내가 그 좋아서 나 뭐 도파데 살로가 살로고 너는 니 비카스 라 타코 치르다 타 자리도 베리니노 찌인 상게다 타 던니노 강이나 하시니 코 로트 니슨 주니 코 도파사비가 이 바인자 내 답이 치르지나 코 태송스 마제 따로 치르나 대답하고 태소대 자리다 베리 되는 거는 가루히 인다미 그 당하다고 그 태소 사기요리 대미 뒤서는 너 답을 치르잖아 태소야 아래라 당하야 안 차려 연턴 답을 다 대답하고 태소다 당하게 연턴 때 아니 그걸 카그는 파 주인이 빼진 예지라 아니 못들라 치르나 아로 저 베리이나 자리 인생이 나그는 파 깨차긴 남아신 파 늘 가슬라 아니 대천라 찬로기 요리세들 당하 남바지 이제 좋아라야 이제 놓고 또 좋아라야 차송바리 된데 인디라 아니 다수 서드 벤칭 근 제비가 맞지 진지가 놀래 간지 소여잖아 다가 마다다 버 좋아다 태소 진지 측에나자 된지 치버 따진 집이 된지 임비 된지 안 라서 비장 제비 잔이도 니소 센소 된다 된지 그 지지기리나자 예예메 이미지 치버 집이 친다고 지 임바에서 단 내소 그 리스크 봐 소마데 제르잖아 아니 지디고 놀래 더빠는 제바 니여바가 나니 니 제바가 아 콘솔 더그레스 제바가 연락 전화 보내리 섬수여 데이터 단 내소 소마데 처리잖아다 먼저 제바 콘솔이야 드나 아니 디근두스 어 제바 콘솔 드나 아니 디근두스야 데리 다 대처리세 되는 거는 소 아 아니 제디 세한테 기타 제비게 되는 조스지 걸지다 아 베제기 전화 보내서

0: 이겨레서 아 따분도 르다지 리노스니 오 이게 르다기 띠인들 대소 초마데서 뒤야 어 대소 초마데 르다리세 르다가는 저 뒤야 봐 어 된대 이미티서 너 따분도 치르세 뒤 니라 치르세나 야와소소 야완 초데 봐 대소 초마데 어 남자 마보진 초데 봐 따분 대소 초마데 타마는 다 이찍 노노스 아룬도 아 든도 어 다 드리지 리치르세 뒤 더 바세게 되니 샴 마람 츠람 효암 오마소는 배준 로비 이자동 그 조인다 배준 로비 이자동 그 조인다 단 네가서는 난자 강한세나 샤마 슈와 효 오마 어 자자다 통자로 와 어 자자 통자 대서 좀 받대 난자네 레지파 치대바 답대서 때 타마로 치리스나 오 배준 로비 이자동 그 조인 세는 로비 이자동 그 조고 놓는 치리스나 어 대서 좀 받대 파 뒤서 말 더바시 왜 더다벌 더바는 주바스 되니 로설 가테남 로설 중우삼 리케 지마네 아 백강진 바 다트비 텐진다 오 텐디스나 어 다트 로서 가텐 다 다트 로서 중고 텐디 리케 지와 아 텐제 기치리스 딜 텐지 아 선라부지 난라데 아니 판치 데바 다베테 타말 강고 노르스 디오리스나 백강진 다트비 텐진세 오 데게 띵 노르다 파 덴로고도 와 오야 어 디비 디치 소소데 데게 띵 노르 파 덴로고요 다 데다벌 치리스나 아니 더바는 주 바스야 단 덴제 그 리스 제바 데소 좀아데 치리스나 드자예 난라데 니바지 많이 바리 베제 너그너 드자 담보텔라 샤나 롱아 쯔다 고아테서 좀한테 드자리 계속 좀한테 역강 되게 강 돌 디어레 나 저닥 돌 디노아 데미데 데타 버그치리 드자 계속 좀한테 장 니바지 말이 샤와 나와 롱 쯔 고아세니 샤다 가는 가서 디그노라 아 나도 버치 기어 데 메자 데 많이 바가 다루나 저닥 그리스티 마 마모르와 왔다 내서 뺀쳐 그 좀 아버지 이니고 아 장 니바지 메바 모보 메바든지 예지기 된 파든로 그래 오야 아 되니 로사가데 로산 중리히 지와테 치르세디로 고 지와 섬센의 장이 빠지 치즈요 말 단도 치르 뜻선의 치르나 베지 다트비티지 마보고 놓고 아 벤생 존다 보시 선장이 아니 타마르 치르지나 다트비티지 놓파 데로고도 와 단 내소도 치르지나 데자가 난랑 이빠지 메바 다마치 데기지기 된다 바레 다치르 데자가 난랑 이빠지 다마 데기지기 된다 바라 페나 야람스 찌탐스 떼남 근치나 디치 예인다 안다 다바르 세마이나 야르 찌땡 근 어 그리 예여와 대게 되지를 장이 빠지네. 다 대게 되지를 아니 로직 디스 예스야 되는 거 받는 거도 와. 아니 샤람 너밤 소암 상진의 쇼겐이 쇼겐 대게 마도면서 여 말아 와. 어 장이 빠지래. 근데 대게 되지를 제대로 아니 아 쇼예스야 대게 되는 거 받는 거 그래. 아니 사샤 빼는데 끈가 잔신남 론체 란냐 맞춤이 외저람 지종가 봐 로상 잡았지네. 베진 장연한스 인다. 어 뒤에 사변다 자원 론체 봐다 장기 종가 봐 로상 잡아 콘센트 어 베진 장연한스 인세니 오야 자연나스 생각 되게 되게 놀라 아니 뒤지기 치 사샤 벤치에다 론체라냐 봐도 지종가 봐 오테스데 어 저르나 타마르 저르다 되게 자연나스 분으로 봐 되는 것도 와 오야 게임디스 다 너다부터 저르스나고 대자가 나나 니바지 타마 예치기니 더바스 겨 된제 인디라 어 더바는 죽바 더바는 죽바서 해야 되다 도도 얘기 봐이나 내가 저르스나 예취삼 야나 나나 마보지 판 취대 받아 대소 소소가 받는 제대 그 자티 자르니 타마는 치르세들 아니 대소 대치르는 아 이게 찍기들 아니 파 가든로 아 파 룬로 파 뿐로다 왔다 된제게 아니 아 체그드니 아 니반 된고 아 지랑 가서 단디 가서라 더바스니 왔다 된제지 그래 왔다 대치르세들 제바다 더바 아까 아니 된주 줬을 때 왔다 된제지 차디요시 된주 줬을 때 된제지 차디요리 아야 드니 다 드링크 아 손튼지 참데 디세기 준비 안다나라 드니 야지들이 아 드링크 참데 나나라 야지들이 에지 디는 다 드링크 손튼 디고 노노 조데 다 진데게 아 드니 대조고 된가서 안 도디지 어 히어 바트리지 대조고는 도디지 히어 바트리지 디는 디슬라 다 디고 노노 간서 아 조아치 나버지 그리히지 아 조아치데 가레스 바이나 아 시타 가는 간서 제바가 콘스토픽 드니 아 당아요로와 당아 되네 치르즈들 태송이로와 되네 직 좋아요로와 되네 좋아다 당아다 태송 오 뜻은 논편서는 가와이야가 예마레스 어 파스로 연통요가 메스도 베지그 돈이니 사신로 붙이 에더 다지 되는지 어 데미디설다 드린다 다데그 어 기리조지데 아 좋아대니 되네 지마고 혼통이 놓나 아니 가서 레게데 아니 야 마시지 되는지 참아다히들레
1: 领军的总指导谢谢当年江苏平措党指数来指引中南措大亚木

야 랑여르 셰레보 아보예 갑티시 메르르 메레보 아보양 탕라랑야 로소지헤보 아보예 제디리 제토미수케보 아보양 파사테야 주헤두

0: 이네 즉 인도 들으라 했으나라 다 즉 이제 힘이 된자이나 다 즉 이제 돈에 즉 먼저 키용도 즉 즉 용법 빅스에서 소위 딘제지 고사 들 딘제지 중으로 전화서 나레스 님네 딘제지 전에 피곤해 가라 마다 로가리 시게들이 배우고서네 가 자상 레서리 너 가사가를 즉 정례가는 즉 너는 대시로 제가 지금 가사까지 지금 임식 쓰나 다 지금 니들 전 지금 이거라 특제 칭제다 도마도 쓰는 다 무슨 가사칼이라는 지금 힘내 텐데 이제 좀 뭐 저런 또 이날이 티나네 다 지금 나랑 같이 전당 쓰나 다 지금 티고 나랑 나 림네 주제 되게 그 매일 가나 늘 준비 되네 시 비움네 티 인디스나 다 지금 가사칼이 지금 도왔대 시티스 미즈 로거리 뭐 장스리 뭐 가사카나라 내나 그 지금 니들 짬바리 니들 그냥에 텐데 망고지 니르든 셰 니르든 다 티인디스나 네마 나랑게 통용도메 티 동래이나 게랍 드즈 휴즈 지디스나 책동급게 빈슈게 지나리나 어제 총전하는 내나부터 답시에 네마 딘지 가서 왔다 지 리규도 봐
1: 리규로 봐
0: 릴 리규 딘지 셰 다 티고 나랑게 다치 선수 나랑게 제소에 지리는 내나부터 나랑게 다 민 근육 잠시 지 통용 드시게 내
1: 잠들이 따라야 디지털 단다 게나치라 그래서 로즈데 레디지 듄지 지니 메베스
0: 어 딘지 있어 돌이 돌이
1: 체베스
0: 릴 릴
1: 다다
0: 딘지 셰 때 대인 되잖아 때 거네 다 밀마테 되서 미스 종기 치면서 나 할립 되잖아 미스 신뢰 텐제 되게 그냥에 좀 되지 나라 식성 그들 가서 책성 그 밀마 책 승구도 맞선 제가 할 때지
1: 나도 좀 내가
0: 이제 텐제 텐제 딘제 지에서 다 디디 표조 마도 맞선 다 찍 다 딘제 전에 디그 베데 쓴 딘네 책 가서 다
1: 나 디트란 담도 도마지 내나 잠바 냠레 가서 다들이 샹하부기 내나 잠바 봐
0: 릴릴 릴릴
1: 직 도마지 외에 삼노래디 거야 됐네 지금.
0: 아 됐네 지금.
1: 도저 도마 단단님 내 강도 수두 뒤나 뒤지.
0: 대소디 갈아디리래. 니동 주식 받으시. 오. 당뇨에서 왜다 주답에 뒤 립룹디 중요해라디. 니동 딜리. 어 니동 주식 받아 단님 내 강도 수로 제다 밀 람산 수 제니코.
1: 도저 님 내 강도 제가 게르게르.
0: 릴 게르게르.
1: 아.
0: 그런 게르게르.
1: 네.
0: 다시 가드리지. 정중으로 하시다. 민자로 미식 결혼으로 하시 뒤지야. 지금 미지 내가 제때 못 되게 되게 제가 딜리로 하시야. 주의. 니동 주식 놀아 주네. 근데 니동 주행아 놀아. 다 지금 야가를 미지 니가를 야가를 위해서 그렇게 총다 하는 거네. 그래서 야 토기 치야. 디자인 니동 주기 놀아 놀아서 막 리트 주기 주네.
1: 그래서
0: 총다디.
1: 그래서 두두 단다디 내나 우리 단다 수연자도 되게 딱 차고.
0: 대주리
1: 차고.
0: 두두 대주리. 다디 답이에 거나 양디 총다디 미소는 늘 배우 그리 있으나로 주문했다. 동의해 드리기는.
1: 다다.
0: 양 집 다다 집 너야. 그네 다 두두 구제디 니동 주기 놀아. 송다도 정으로 하네.
1: 네.
0: 근데 지금 딱 뒤지 뒤지는 딱 내 나보다 까부 뒤니 잠바 까부 나고 그냥 있나 뒤니 봤다네. 개와 가여선 찍네 딱 딩생 빠져 배제도 뒤에 용무지 소수 속불로 닥치다 즉 소수 가서 갔다 즉 속불 속에 담고 이놈이 그네기 가고 뒤에 뒤지네 딱 내 나고 니는 동료랑 같이 신병에 기운 나서 되지 고운 나서 되지 딘데리 망고지를 백미니 이제 이어서 뒤지 뒤지네 다시 무슨 룸베나 그때 내야 돼 하. 다 매우 차가서 해야 되지. 나랑 즉 승군이를 대신에 딱 가잖아. 문제 전에 대한 중마소 찍네. 그런 게 빠져 배기에 뒤에 니네 멍소를 소소 찍어 좀 해보니 정수 켜요. 찍
1: 냠보.
0: 어 냠보 찍 멍소. 다 나랑 게 찍 내가 대체니. 진짜 중수나 멍소 어디 둘이 딱 찍. 아래 좀 내다 올 때는 돼. 진짜 지나 멍소 켜요. 이 나라 광고를 찍. 이거 어떻게 됐어? 신나서. 다 찍 힘내 찍당 차차냐로 하는 거야. 루카보다 나다 나보다 나. 군이 바다를 잠만 해봐. 다 가서 죽이려서 고문 찍듯 죽이려. 두 고랑 쏘는다. 다 잠밖에 안 하는 자네 등생 내 나고 잠밖에 잠만 고문 주야 돈 지기를. 대 잠바 나고 뒤차잖아. 고문 주야 돈 지기도 뒤 가서 잠바 가보 전에 고문 다 시예매 뒤안으로. 군이 해봐. 다
1: 그런 거. 답도.
0: 두리. 주인아 되신 둘이.
1: 다다.
0: 다다네 다 나랑 파 로아체 총소 유행한 지금 예상 시행이다. 네만 어제 능들 민제 전에 루트 대주 대주 듣긴 다 등생 첨례 강체는 배티 비 공다 대지 돌을 배티 통치 중. 미리 미리 듣스. 다 지금 내 고유 인용 시에 다 믹사 대지 지어라. 이날에 그 어제 동네 저 자동 능들 굉장히 저는 가요. 미리 대기 저는 가면 안설 했는데 그 총소 유행한 다 어서 따외니 뒤 맞아 세나 같이 미리 뒤 맞다 신뢰이나 당보 곧 맞아 지고 있기로 한다 선사대 다 뒷면에 굉장히 재사 태권에 말한 게 다 뒷 말한 게랑 다 재사 말한 거랑 뒤지 선사대 그 유류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마 희 동서시 뒤로 뉴이
1: 동주 선사대 그네 가서 뒤로
0: 내지 저 뒤지 양지 시에는 뉴이
1: 아
0: 양지 시에는 내가 나고 뒤 답이 뒤지도 걸 가서 걸어
1: 네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나랑가랑베 경기식 나랑가 귀에라지. 그렇지. 진짜 전혀 이해가.
1: 네.
0: 바꾼 요새 아직 먼저로 마 대신 다음 미팅 자다 내 주세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되나. 아, 그래서
1: 그래서.
0: 다 되나 마 거절을 마 이해를 했다. 다 뒤 따베디 다 먼저 어떤 내 종사티 더 양코스 강아 요로. 다 뒤 나랑가 저 냠래가는 유기 있어. 니동 접기를 더 찾으지. 니동 죽으러 나. 다 나랑가 뒤 선사티 계속 이렇게 먼저로 마 그저 잡 됐다 버려.
1: 네,それ、ピタブジャーで、ロジマで、ちょっと、トンボルチングブルベ。え、ちょもれ。だせ。テンボケトネイな。うん、たちかさ、ベミスがこう、ミクサーに、ディネナポティ、たさちゃかさかれて、こういうかすごだ。ミディマソンのケルムドレスですから、ケルムマサスなんかちゃ、ミンジェギさ、さか強さすぎてわれ。てそれは、プティ、チェンドでや、ゆくとくに。まご耳へ、たてうご耳へ、チャイスなって、プティナポディ、チェンドレンジングツを4よろわれ。メドニヒンかさ、たちゃだくげ、てゆんぎみてるから。
0: 아니면 디제 디지털 투어 농부들 때 뉴욕에서 진짜 계속 있던 거나 뒷답지 디지털 나케룸 제가 다 사진 찍어서 해봐서 그게
1: 뭐지
0: 시동이지
1: 뭐
0: 이게 디지털 다 티나는 답이야 그 두디 밀려 나는 다 즉 디지털이네 사가다 양보했어 다 수디 강국 가서 다 즉 이내 막 그리지로
1: 맞다들
0: 뭐 진짜 이선 디가도 그래
1: 예야 그대로
0: 레리 레리 그래
1: 트러블 좀
0: 레리 때문에 근데 중소 때문에 향지 너무 준비를 되게 우리도 세고 페이지 센터 페미스가 있는 감은 용서를 했지만 이때 종소 코랑 내가 그 답이 지금 감은 용서를 했을 때 진짜 시험에 어 다시 우리나 만보지 페이지
1: 진짜
0: 시험 때문에 니동 니실 놓고 그냥 개용 거랑 다 지금 종소 개용 거랑 내가 그 답이 얘기 지금
1: 공사실로
0: 들었지
1: 嗯，移动你修了的那，那让人那里，你们从新洲区那，这这就就你这个，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这边那些老大们，
0: 좀나 가이선 당구랑 딸래 가고 가고 그럴까다. 어, 답 인다 마고 총다한테 티게 중소나리 밀마 가서 야나노 동에 이나를 다 굳이 송강 무슨 날 이나를 혀에 있으나를 드시는 날 가이나 세리 텐지 얘기 라디지도 바깔라. 아니 딸래 가고 가서로 믿고 바깔라. 예를 그 찾게 티미 당구랑 티 찾게 되면 시대선 때 노하게 시계지 노하 공세를 노 가사칼을 모신다 니들 다 저 공수 니들 자세 부지다 로 확실히 치서 저 경제는 게 현재 니들 내 니들 답이 또 이날에 정세 돈을 갖다 강하도 세팅돼 전 이번에 니동 니휴 제직 킬로들이 계사로 소남 신 공수 시도 딱 쓰시야
1: 되는데
0: 공수 시험을 좀 미리 다지 기내 현재 미리 어 뒤는 레지 그냥 내 세제 그리고 정사들아 다 코즈 미 락기도 경기도 미 다 공수 시험 드리도 봐네 코즈 다 들어오기 쓰리 담바데 티멘베 담바데 담마다서 세오세고데 야나 세고 마부지기 마라디 사실 가 마부지기 땅줄이
1: 예 사실 제가 야부라라
0: 릴리 하 티능네 마랑게 투 세고 다 미오네 티스나 차샤나티 소소리 치산스나다 티디 고데 슈치메 고데 히모르티 가 다 조성 퀴즈 미시모르 망소 다티 브르디 하 조사 요니지
1: 가자 아 망소는 직 대야지 요라자
0: 릴리 릴리 릴리 릴리
2: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우갈라지 고뇽와데 므서 통마뇽 원장 우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쳔지 름인 청라카더 챤지제 샤모 도와능이 튠바 통드 고위 이라 가숑지미 소낭 나초숑 대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시바다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입시드 W-Bahila Dutang Gahiji Nina Zambi Suen Nyer Yubahi Deji Tamar Longo Yurin Dienbi Rang Yurja Nina Zamba Di Nyamba Lhasu Dang Manyang Gongpil Yongchi Chozi Tozi Mi Yitun Nijia Yenji Sajasu Lariyang Namling Nina Zamba Di Dabdi 你那不咱们孙秀漂亮些不是？
1: 那他妈咱这地天然的咱这孙子的走路呗，这你那不？
0: 对对对对。
1: 俺弟弟他当兄弟，咱们为你投入多啊。
0: 对对对。
1: 你这给俺用什么呀？给他的孙子穷了。
0: 穷了，孙子穷了。是是是。孙子穷，他当过呀，他来个的咱们咱俺这，他这来个的吃东西，弟弟没穷的，可都穷死的的。他这卡啥？你看这你妈当白相了。
1: 不是。
0: 说啥玩意？说那当啥当来？啊，的确当了对了。这个呢，他这这这个啦，这就那个年纳是，他那香料比年纳是的，是的，他就是他那么可能跟那样的，全用鸡鸣过来，香料不是料不是的，他那料比年纳是，他修过来生出钱了，看来看来那年纳是的，这个。
1: 啊，是
0: 的，是的，但听着是听着是巧言，给他没有什么没有啥子，他那个啷个东西，啷上头个是全当东西呢？不能我来那里听，那个地铁上修路开的开的了，没得前面东西是嘛？
1: 是这样子，
0: 这叫专业，这叫
1: 专业。但谈到跟那个送礼物的老公，那就出去给看了一下，他不像他上个月很多，就年纳咱不特别给他这个，他就陆续都得多。奶奶，不过就前天那在天上给养的呀，就可能说的，今年的麻将红白的两百六十九的杨家可能说的，年纳咱不的这厕所的嘛是杨家也收多啊。对的呀，其他的就都是就包不起给一个的。
0: 对了对了，但他天天开始吃香那肉，从来跟你那个年龄跟年纳是的，真的。他这个你那个姑娘没生过的谁的？他这个他年龄年纳是三百多岁的，可能有的生过的谁家，别家提起老母子都。他那么提动了，把大姑娘他说他好吃，没有是吃了。
1: 对，
0: 提起的真的，明明我就好忙活的，天天吃。他当年那肉就从来那里用起，都是我说的，
1: 对用的
0: 真的。
1: 行，
0: 老
1: 板，年纳吃。那么你来来，你那咱们有的噻，就
0: 是。
1: 是的，俺们其实谈的，像他比，你们来看了，你那，你们来看的，看他跟你这种样子，皮点都肯定吃的。
0: 哦，你那几个没了，他听到天在看孙子的东西，几个了，他听到了，像咱们干部几个月了，咱们干部人说，而且他弟弟，咱们干部的少年，等他的，那就现在做的。那这他怎么的记起？他就当年的你都你有真一年前的目的，他顶到老你找着了个。
1: 对，那热汤呢？现在太牛的着。
0: 太牛的，他顶着热气，大不得么热气的，我这你那把钱，小时候送那是
1: 洗衣
0: 液那热气，那几啥子那那钱那个的，那叔叔开始当面说了，行了，啥子他没晓得钱，如果啥子钱没钱，可是。
1: 结果来讲真的，你现在知道那个
0: 是啥子了？他天在去提钱，他天在提你别提钱，顺便提个啦，他明明装酷的，他就。行着忙着，他就直接陪酒的，你的少年的，所以他告诉我，他就跟着我们少年的出来游了了个啦。他的出来的呢，两撮牛钱，我让给他开了出来的给养家的两牛钱呢，哇，哦，长生的给钱，等等呢，养给了当钱，他说，哦，老着看了当爷了，是给，听着谢谢了，谢谢。
1: 对，他的对，老着。现在拉着啷个？
0: 热了，现在现在拉着了，等于有几个字，全部让我心里工资的还是两两千，他两个都拉着卡的，等于有个
1: 了。啊，那是现在装给他的拉着卡的，其他咱的这咱们的那些，他牛都少嘛嘞。
0: 热了，
1: 那些就养起，大家都不等于钱
0: 的。有的个了。
1: 热现
0: 在。对，他听说谁的名字到了，伊那他拉着名字到了米，伢个
1: 没
0: 买了，同钱拿着钱提
1: 钱
0: 了。
1: 热
0: 了，对。我让告诉过了，俺当部不是俺当部一辈，俺个人提高了去了。这老大的是这，提出不是大姐跟我认识了些些，提出帮大的是没生的，他也给了他啥？现在我话说，他这没生的，当小爷的光着没
1: 得，
0: 没得了。他天天讲讲讲，提了吧，提起他卡啥卡了？这工资忙过去了，这年来些说了，这他那东西最低嘛，人家拥抱帮伊能说说。我那个年轻人用把老三用上不要钱么子，用也没怎么讲嘞。哎，对，穿不了，也钱么子哈，卡斯个嘞，也就冻得。
1: 那是，再听那个年那咱们的就肯定说的，俺就就先不播是吧？
0: 对，
1: 也一样就肯定说的，他的矿里天然的什么东西的。那么嘞，年那咱们有的时候就好好过，我那点点多。
0: 那是。
1: 那你谈的这，听那个矿叔说年那咱们的，他的孙子都不容易就，他处理做日处理是。
0: 对。
1: 他第一年这个。那么你看他他不给你拿咱们就好了
0: 对对对
1: 给你养回来给养这 mixer 给贴就可以了
0: 他提了个了提就多了他现在那那不提了家乡那那里个了如果让卡斯个他很商业个了对不对他平时手里忙过几次呢他得存多少钱你这都年纪没得事业来说的今年这这么多要了个了同学的钱呢
1: 对
0: 可能你先给可能个了他这徒弟他怕卡斯过来去帮那个帮一些干嘛把钱借在手里头呢可能多少可能 가서 타워스를 차이는

0: 제구요 자당스러워.
1: 어디 가요?
0: 팀은 신고로 유튜브 켜라. 다 티베티 가서 걸어. 니 속도를 빼. 다 배에 뒤지 돌리네. 뭐 사람 비베티 가서 다 뺏대. 맨정 비티.
1: 이런 일 속으로?
0: 릴 디디랑 돌리. 탐이 진근이 기운 나자대 직 보고 나자대 근데 한 번 열었어도 뭐 사람 게 인터넷이 뺏대. 대지랑 이날 항상 예 그렇게 대거라 지금.
1: 이게 전화도 내 돈이요 맞아.
0: 돈이 그럼 해내가. 그때 이제 돈. 근데 이제 그 취직 담 방자 식사 단위 여러 점례강 이날 기담낭으로 출력제 뒤. 길 뚜뚜뚜 따라 걸어. 근데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주마 알아라. 네 가을에서 그 쓰지. 네 근데 쳤어. 그래서 그 쓰지.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 쓰지. 가지게.
1: 그래서 나 뒤에 매져서 네 지금 내 집 따라서 네 뒤에 너도 지금 천지서 집 따면서 상사를
0: 줘. 그래. 드려라. 또 뒤에 미니 집 따서 드려라. 또 뒤에서 또 뺏미스 그래라. 또 나랑 항상 얘 그런 그 뒤에 줘. 또 두가 붙여서 마시고 나는 두가 붙이고 디즈메 아탑 디제서 나를 거절에 가고는 전도 유예지 가모라.
1: 그러나
0: 근데 디즈 두 나군 다스 그런 취기를 방사 전도 유예 되게 되지 것이
1: 등. 딜러지 다 개라 비세스로 든지 개거라.
0: 어 다디 그런 가서 거다 림중 기초 다도 메다 이나 메다 빵네 시행 디자인 그런 전도 어디 뒤도 뒤도 전도 어디 유예로. 디능싱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디즈네 다 도당 그런 가서 누가부터 자자장서 되게 혹 그래 그래 야님이 차 디즈네. 그런 힘 그런 두고 그 도가 그럼 뭐 보고 그렇지.
1: 근데 남식이 저는 아직 사규기 지금.
0: 사규기 되지가 이슬이. 지금 사규기 되지가 이슬이. 단이 사바 토세지.
1: 다달에.
0: 다 어제 뒤 향 레비 넘는 이날에 어 사바 토사 들으면 이야기했을득. 다 어느지 즉 정소 들이는 거 이슬 날에. 다 정소 야 토사 됐어. 사자 토사 됐어. 마사 뒤 받으러 이날에. 하람 마사는 그때 근일 해봐 잠하는 죽이래. 이 천도 그런 죽이야 그런.
1: 아.
0: 당님아 인터 뒤 가서 점례관 회사 되고 막 타밀마 민포자 신의 뉴스 뉴스 신의 뉴스 미 잠바나고 두발에 타밀마 다 티잠바데 큰기나 그런 게 감오신 시에즈 트시마서 리싱 내나 잠바사지들 다 리싱스 때 리게 참기다 지금 그거 말다리 추마 냄주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 지금 근데 잡아대 니리미 시집기 수당사면 리싱 내나 잠바사지들 굉장히 리싱 내나 잠바사지들 계속 가이다 사실 당면에서 서서 룽글에 티 따시한이 들이 당면에서 니미 시티스네 왜 사람 계속 요탁처럼 되셔야 되고 그러게
2: Ugalaji tuso, xing yor tuenzi tedana, limi je zaja xata inbi, xing yor tuenzi je maungla, ngarwi wedong denbi lambu xing dobi sen xiu da bar nyam manyo. Kongka rewadar, duita da, bedyong ni tuenbi, xing robi tuenzi maungbu xigla, jachin zi xuebi ngadyo topje yue la. Dewi gongrim ni jang, xing robi tuenzi peji dongchi, mangpien si ju jang, rabdang, rinpa duenang yue. 생애로보나바 데링 베종롱친 닌친 레콩 캄게 롱친자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레진아 오간조놈 레네 싱비 칠리 냠리 캄가 긴코와 오갈라 딘디 휴디 콩가 냠리 캄다 디 튠지 향 하피 네나 잠비고니 카다 시긴여비 제제 민티디 심바 가스셔
1: 그래서 단단 토마 전화기 냠리 캄데 주제 에너지 콩테라가 송송하니 다 용법 유는은 네 먼저 자전거 패버리스로 계속 겨울하는 나를 미길 간에 겨울하기 아니 삼나 드제지 티제 단다 티라기 냠레 칸수디 아직 너무 티라라 따다르 어디 그래 내가
0: 너무 당고 들라는 거라 지금 내가 진짜 전 준기로 봐 내가 팀 맞추는데 총총총 말이 님기 접시 가서 다 뒤 베개에 돈에 건데 중소나 그때 님이 당보 도블 제기를 했을 때 님이 계속 되게 시연이요 당보 고가라는 거는 게 내가 시티는 당보 더 있으면 님님도 믿으시네. 심지어 지금에 남녀 대선하는 삼루당 제대는 저서 가시 삼루당 제니 폐기로 중을 전나 폐기 중을 깔래 가고 늘 중을 다 고마 다 가서 그래. 님기 정신은 님기 중을 다 녀여 가라.
1: 그래서
0: 딘데 쓰러지. 그 딘데 저 지금 나랑 내 직선 같은 지금 되네. 나랑 게 같이 그저 뒤스스나 근데 또 못 받지 못 했네. 근데 이 자샤서도 전일이 요라.
1: 와 이만.
0: 무슨 아까 저 같이 땅 아니 딘데 내가 치지니 되지고 근데 근데 전화가 요서 지금 되잖아요. 어, 그 자라 티셔 티셔. 또 거기서 딱 내가 선 가이나 딱지 제 자라 신고 하.
1: 다요.
0: 다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찍 제다 찍잖아. 되게 뭐야 그런 모르스. 내가 하 다경에 이제 니마지 결혼을 했대. 저 저게 기대 지금 길이스. 정래 돈에 이 가이나 기대 지금 길이. 딱 선생님이 되게 그 밑에는 내 그런 남서라고 하는 유저로 가라. 딱 뒤인디스나 뒤돌이 있는 것도 먼저 그 스리미니. 소소 저러고 가라. 딱 뒤인디스 망조를 해서 나를 둘나 왔다비에 들이. 두 카포르 뒤니 파탈 내가 쳤던 차이에서 나를 이 책이 다 뒤는 내 관심에 제발

0: 정선은 망자이나 그냥 다 지금 힘내 지가지 있었나리 쓰임게 나가 지금 가서 거래 쓰임시기도 막 선들이 다 지금 굉장히 굉장히 유튜브는 말한 게 대해서 나를 때 굉장히 잘 쓰는 지마 유고 디테일에서 나 어제 나를 때 이제 지었어 이게 지금 저
1: 아직 안
0: 건져 디테일에서 나를 어제 저 아직 지금
1: 다들 저라 냠보가 나타나 뒤 직단 내나 잡아도 딱 로다 딱 걸어 봐
0: 냠보
1: 따로 먼저 그 자리시나
0: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에디 소소소 먼저 소소소 답다 디디 답자니 디 가서 걸어 다죠 망보 짓내 유럽 트위에디 디내 소소 텐자 나 휴치 뭐지 잡이라 동네 근데 미들도 이날 디 마셔 버리게 그러나 못이는
1: 다는 뭐를 쓰겠는 그 자세
0: 어 뭐를 전화 갈아다 디 야만 뒹겐네 뒹겐게 없죠 얘기야 다 차가리 얘기야 듣기도 아 틱제 마트 소리네 다야 납경에 주네 두개 봐라 다 건너서 뒤는 다 김생 소수 양 힘내 제땅 할까 사자 찍은 이날에 야 미스스 내가 제땅 들이 개바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우리 들이 무슨 우리는서 배치 듯이 이날에 다 전반 민주 득세 중에 호세 나를 항상 다 지기 다 사자 민주야 민주 이거 쓰이 됐어 그 두 가부터 담아서 더 가지게 전반 비밀도 둘이 신다도 맨날 그때 항상 얘 그대로 이날에 다른 다 딜링 하는 게 아직 다 정다 들이 이날에 다 강가스 다 강가스에 강이선 대지수 원래 강가스에 대지수 능가디 보통 저모 강가스 이거로
1: 오 저모 딱딱 저모 강가
0: 그진 경진들이 이거로 틀 유튜브에 딱 딜릿 때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사실 이제 다디 유민 천재라 타오르 봐
0: 리리리 갈아 어 진짜 이리
1: 네네 다다 지금 저랑 근데 저 어떤 망소 자네디 수두고 봐 네 지금 야 망소를 패가게 한지 팬더들이 지금 내마다 되는 컨트롤을 치고 있나
0: 남기디 해봐 들어서는 다디 두가보디다 나보디 받을 고문식다 모즈구 디바라 야 가서 다 번일 띵기 야매도 야마 이렇게 간대 다들 야매가 나 야마 쓰듯이 뉴뉴 먹어라 진에서 너무 고문식도 모즈구 쓰듯이 뉴뉴 쓰를 때 다 곧 종에 강나 야마 동조하다 지금 이제 뒤에 있으니 다들 휴레 용법을 지금 머리 이렇게 간 소소 지금 로사 땅에 이렇게 딱 이날에 문에 배 야 대형으로
1: 깨
0: 스탯이야 산에 깨 이렇게 걸어가라 진짜 진짜 것도
1: 굉장히 비주다
0: 그냥
1: 팬더 치고 열어 봐
0: 돌돌 때나 다 일이야 자셔서 뭐 대지수 종선 자셔서 다 지금 에라비 주인을 즉 힘내게 되지 하고 가도 쓰셔서 다 페미스 베베트 팬더 되지 됐어 다 양 두까부니 이제 있으나 디지털을 가서 망조랑 다 두까부 거기서 양 두까부 화 째셔 다 두까부 걸 고문니다 뭐지 숨지기여서 두나 보는 거 무슨 데 뭐지 찍 뭐지 니 고무슨 다 지금 됐음 그래서 이랬지
1: 아 그래 나 단단부터 저런 그 내나 잠바도
0: 눈이
1: 뒤파 진속에 제시죠 어디 근데 실례나
0: 다 드링크에서 저는 다 담은 놓아 저는 민송 다 레지니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리 시직 잘라내도 바로 그래
1: 네 소송해서
0: 그래 대설이 있으나로 달로 좀 정말 시식스
1: 아 그래
0: 다 뒤뒤 지나는 날 항상 집상도 뒤지르 지기 자야디 맨빌이 다티하 단데 민송은 교육이 그때 저기 참견에
1: 그래
0: 유디니 이제 요래 망보지 그때 요러 가라 강배 되셨는데 다 가서 갈 이야기 듣기 전에 말하니 나스는 눈에 뵙대 들은 가서 걸어 뒤쪽으로 가서 좀 좀
1: 다들 저기 저는 그 멤버 양 사실 심해라 단데 뒤라게 소야기 사실
0: 소리가 열이 열 가라 단데서 티첸 딱 쓰고 가고 텐자니를 좀 정해서 요러 가라 그것도 대소리 굳이 정으로 시스 뭐든지 그 인스타 소소 개개는 쪽에 있는 딱 굉장히 동기나 동기 사자 가살이니 강가 레미도 했었어
1: 저게
0: 맞다면 그래서 이제 강가 되게 되게 레미도 드리러 쳐야지 근데 이제 하소 무엇인데 자자다 그 김치 이제 저거 텐데 니레지요 정으로 치스 정으로 치러 치스로 와시러 치스 드리러 쳐야 하소 그 전부 내 주구대 원래서 시기지 근데서 가사 가려서 잡아든 뉘에 요새 굉장히 되지
1: 근데 로다게 단다지 잠베게 텐데 지거 봐
0: 이래 이래
1: 디다 파티 저기 최신이 아직 해바르 정도에 아주 초라서 아주 하마로 들으려고
0: 다 그러니 가서 거래 선반이 형이니 정말 되게 강이 있어서 다 당고 소스에 처밤이 되고 야만 망고 있어요 차에서라 제
1: 아니
0: 에 다디 잡아 소에 준 거라
1: 디
0: 소스에 처밤이 되고 지금 망고 준 거래 소에 차 소에 차서 나 잡아 지금 다 민게 남았어 그라 좋아래 님이 뒤에서 랑게트네 미 제주에 뉴갈이나리 디 초디 마시그레스 자지드네 다치 연기 기록에 원서랑 리스는 총털 연기 기록에 다 그런 띠츠 띠츠 가서 방구라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띠츠 띠츠 소원 되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조에 수요 자성은 또 잠바 까뿐이는 마고 기상 충중다 아직 디제 이스나 양고 잠바 뉴에 디도 디 하소 종에 있는 가이나 대세 더네 양부에 디 휴치에 지다 디지 잠바 나고 내는 찍네

0: 야, 봉어. 상어 초라한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사만 사러 큼자. 나 엄만 사만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도호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초라기 지치이다. 형광 저러지 캐들 깔리가세 자그리. 근데 안 초라도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르고. 다다소 우기 무초마가 사마 초라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나 지기당 밤에 촐라당나 모사이
4: 지난아마당 초보 촌촌초 다다체제 닌시만다나 부종 롱칭 닌칭리콩 강기 롱칭제 시비라인 치비랜 칭티시 아지 샹전인 샬롬문투 모기랜 칭니루
5: 시비 综艺
4: 罗琼主播周末有的德仁格西比综艺短剧组成罗拉萨尼比罗马加用拉莫格之托杰特之位帕马也各种西比综艺的监督之音 穷队帕马虽雄帕马各进其雄龙女荣过通队帕马各进其求级别阴行级别就可敌那娃推定时想自己点比帕马已经是一老亡灭的可行即定的那真灵节的车位帕马已向雄党拉明对着托可敌四零天雄 那个致命满贵吧刚刚不理讲个行将完的你帕玛南姐容给压力几笔不抽了奖品连美景就而不怎么比想自己先把的赢谁啦那我帕玛也先把等着养啊瓦啦抽个穷度家境喇叭西不穷气味对啦先真让你没气息 三句不当真就不离门头不拉八千马千拉帕玛依热玩着送日拉爹呢那我帕玛依得是清虚的日拉俺说不愁难起对南洋多高一些这心从没离江塞情各种如里托拉拉萨姆卡瓦里各的心 生家南卡里养为相丁家真情帕玛拉切起达拉扎奇美丽人情节切磋心巴马西如你家不愁个切多如女有个端点现在原点熊儿当那巴马西对大多萨奇通气西地不愁个马翁比愁王二位喇叭用为云金俊尼 不出错那是顺其对狼也不嫌用他暖当俺说不愁难了才刚给的是退休年轻对面姐高娃亲密用的可能比我等给家路干部一样你日行前门的送了因日等说他没比给你儿吞不得你都给狼错抱怨就不行一那样前男比 龙马旁银马旗二行如你家不出切多才刚过来学习的连本卷呢俺从不出去没吃十步别写讲这点爸妈你别干净这样这特别好些些俺从西马塔尼前两年起俺玩还没学你越切就越切不出困难了上帝 打扮多俺做雷本说嘛些但我呢俺是在这国美村民的对嘎了中大大诺贝荣誉的诺娘马雀尼即使绝把谢的世界学门切讲切让姐姐们都起说论着林贵雄拿我妈她学为雷马一男 Dina, ni dada ningu zodi, pama nyubi rizhili, jibi ka jingje war, bengi ino. Lochong chubo chomo yoda, lasani into ka roman jayang lamu ka jitu zonye, jeta chewi pama yi ka jingze to ka zonye andano la, sache doche doja bi ma yi ka, Linglangdi, Pamaka da Shanzi Gajinda, Chung, Barmukungni Rengsi na Sunbi Junrenchwe, Pamaka da Buchoka Chieto, Yueci, Ludung Sheba di Yi Jinhin, Pama, Chujung Nangwega Garzangka Duyendala, Gajin, Jewi Chieto, Becenja Senhyo Yueba Dinbi, Jodun de Sejin, Jusei da Ninja Dinba, Rongsenja Chudu, Sonyang Dinba Chunbi, Genshin Dinbi.

장고 두르가라 송고라 힘바지 요시 맞다 나이나 산노 시무 마롱동아나 나노니 샤발레바우가 자와자완나 다운히시 냠마제 맞다 힐리엔드두 주곤제 정원나 주힌카 동보제라 동카제완나 힐리레시 되나 맞다가 하하 땅아오마 란조조티 따드릉아라 주야무짱무직토티 조안나 라빠네 힌치티야완나 가가조조가네 주곤데야 조안나 당아 치노라 주봉카샹데야 조이반르구 저긴도 치노라 베스시 치노자차디 마타가 주공가샤다 조찬디 아라 통와나 주봉가 샤다 힘부 마히세완데 데르시 데코세노라 가노시노 짜모 샤시 게티디 마라마스 카가 당아나 이나 조 언제제 통나 야모치세 요마리 다 드랑아가 주공제니 소니온 주공제니 누니온 주공제니 오데 오마시모 짜모 리고 지원아 국가노시노 짜모 샤시 가시 나오마 롱롱 산레 덴데 제로시나 땡아 나이나 사라 카티 제 난카라 효아나 독갈레 제크던체여 젠시 신이네서 맞다 히노라 레카이 부자님 건 로히메시 더코 나이나 르고 동카잔 히사카 힌돈타카 헬라 고완한 돈효시 코크지나 코나이나 란조조완 르고헤다 다 나이나 다나라 동카잔 리지안 데데시 제티 타마 코르곤제 히토요마시 로촌초보 主播穷穷的中农个行霸的个东家不在您个我给耶罗马这个我给柔柔索索个三队员呢但柔柔索索跟别尊了定完呢的这台一个是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가 그 태당 붙을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제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뭐 버지 사산도 버지
0: 제 버지 사진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 뭐야 드디어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자
2: 요
1: 주마 제지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게 야 그치 니 뛰도
0: 보모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늘도 힘벌었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간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Je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otomago. A Kimoson credit is a mobile in your son, Tulma.
3: Tola,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jilting Tomo's honor, did he?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i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on Boricoya. Read it is someone the Satu Zuchelsa. This and our limited Samaton d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对对对，他搞做起的这个，啥子总不得认得了，他出来也去。

아보예 용솔라 다세르보소키보 아보양자 살리야 솔레민다바보 아보예 가시다 타카다마자키보 아보양자 살라야 달리미비기보 아보예 틀다 샤남레자르보 아보양사샤라야 날레미츠바보 아보예 마르보다 폴레미노키보 아보나파 야, 다 샹베낭

0: Bejong Longqing Nianqing Li Gong, Kamge Lopchi Li Chen.
1: Bejong Longqing Nianqing Li Gong, Kamge Lopchi Li Chen.
2: Jachewi singe namba ngane bejong longchen nyen chile kong kangge longchen je sada chi chi len zeng ge ge longsa nyema yin a tene longde goma gno la a ani ngan so chire se dile ta a jinju lo tibe chen nae da ji ba ten ba se andi gno ta nje de ju kor le a ani za rang gno lo kande ji so ba ta ani jewa gno lo ti da yo su ju ko kande ji ge ba ta pe ji ko ton do di ju ki ba ten ji re ani de dan da de ngan so zwa chun chun ni di ji ba de di so toma zwa de ni ji kor ni ma sa hin do di ji ge ji Ani chua tangpo de kaanre yisipa yina, nye de ju che de, zawi chani che rinako, naye mayin baga yiwan chen ju che jiris, naye mayin baga che jiris, re de, wenja ta mati chenze de su gu nona, ani sachi gu nona, jinju la dubi ge che naye da jiba tenpa se ya, ka sachi nde ju khonsu le du yore, de jinsi kaanre re jiris ya, de. Ta de jinsi zuo de kaanre yisipa yina, nye che gansu la di kibi gasa liyan, di gasa la shuotan chiyo pari. Zuo de ta, jinju la dubi ge che naye da jiba tenpa se ya, ka sachi nde ju khonsu le, Ani nai jip chasang tang, ani yewang jing, chasang de ko dini ani tengi guyo re. Ndona chile zina ta, nai tang yewang jing jit che yong zu zoba de, ani sachin di konsul dini tengi ba tende chile. Tende yenba yen zang, ani ko njeda tabi de shetang kachani, ko nai mayi na ya ko che yewang jing, ji yenba yen zang, ani sachin di konsul, ani nyad dini oya tengi ba tende chile. Tanda chiri se dila, chua tambo di ji ko ti, nodi ichi ki na tenri shi. Tene chua nyingba de kaanre yi sabayi na, chua nyingba de kaanre yi sabayi na, ta sunji paka zawa ka nona jinju yege chubo la chubba jena nje de yin se ne, ani jinju chubo ka jipi ka gamso, che chubo de mato le, ani tingsa nganso ku ta yonra ka che chubo ka toto la tama ya tam se ya ji nengyo yorwa. Te chiri se dila, zawa rango nona, ani ngis ten yo ma re isi, ting ngis mati kibi jinsen de kaanre de chiri isi ya, tere. Ta te, zuo di chile se di le, sanju pa se ya ge yun de, zayi chani, ani go jinju ge, ani shawa zuo dienpi ge tenri ge yun chile de. Dienpi di se le, jinju ge madri pa, jinju ta manri wa, ge tenri ge ta risi jibi ge che, ani gezo de, ani sanju pa ge ta tenja zuo ra ji chayo ma re. Ta misa misa ge, ani che kashi kashi chile se le, go jinju ta manri se. Yana jiri jinju ki madri na ya ko, ani ko giba chenpo yo pa yin za teso, ani tengyo yor tewe cha teso nyonyoro wa. Ya zayi chani chiri zin lan, tam ki tam tabi yin na ko, ani mingi taga dribi ki chen rabo jima yin za, ani ko chiri ngis matin pari. Nyingi chani, ani tam ki tam te gang la so pa ki che chubo ta dur na, ani chiri zidir ko njedi ki che gano, ani peshe ki chani, toza ji nyonyo ji yin da pa ta. Ani njedi ji che gano, ani pabig risti big zon rabo ji chen rabo ji. Wa tenzhe ji yinba yinzang, ani zawa rangu nuna ani ngisi mati pari esi. Wa tenzhe ji ki yin, ta te chiri se dili ngan zon di gong, ani lochi ji nangde dan nzhevi ki, zhuwa nyi ji kori sahi ji yin.
3: Tata qi jia simpa di na, bai jiong longqing nyingqing li kong, kamki sumta lochi li cinshi. Xiao lan men tiu ngan zui le cin xin jie ge si xue.
2: Ta de ren ngan zui xue ji de chi le se da, ta ni de ju deng ju jiao su guo le. Ni de ju che de zu deng gang yi deng ba de ju ge deng ju guo xue ji de. Ta de yin de deng ju ju guo de, ku rong sheng ji ba ge zao gu nong le ta, ni zhu ba jian de ni de yin se, ni de yin se ya, deng zhe ge ci ji ten yu. De yin de ni de yin xi ba de ge, ani nje ba da dupi ge ten ni te ba la ani kan la so ba che chu bo de su ni ju ba ju ge yo re se ni ko ani ndo zang ji xian de che zhe na dupi che ji ani ten ju jiao su ko de ge ten yo re ten yo ba re wen jia ta de ge nje ba la jin wang gu nong le jia ko ani nje ba da dupa so so gan de ji yin ba da de yi bei ji la so ba de su de xia cha ga ge ji jin wang gu nong le su yo ma re su yo ma re jin wang nong le su me na ya wen jia yang ji zhu bi do ji ran ni ge nje bi tāngyū kundrāpa kāni sāyī mēnlō kundō nā yā nāntrāng tūmī tūyē shēr nā njēdā dhāngyū sēni nāntrāng tūmī tūyē shēr nā njēdā dhāngyū gāpā tāng sēni tā kāni sāyī kūrgō mīng kā nāntrāng māngbō jī āni yāndi yāndi āni shār shēpa lā āni njēdā gādā lā sāpa njūpa rē sēni kō sā jī sūpa mātō 아니 사카진이고 베지다 집이고 니 때에 받네 요마리 아 되네 요마리 다 요마리 때문에 이제 딱 니가서라 쪼디 쳐는 가서 아 양지 집이도 이제 코랑가다 아 그런 순다가 윤에서 이 쿵뚝사다 그때 긴축 섰던 거 안제비기다 메디 친지 어딜 두디어 바리 때문에 무슨 메디 친지 라소바가다 선대 대소고 너나 아 아니 제디 죽고가 다 된주 줬을 때 소대 간대 주소요 바 대소대다 예양라 보시니 아 아니 마시아는 너자지 아 휴지든 제지 다 되고 놀아 갈라서 바가 체취취베 때 자유 찬인 제바다 되게 되 니라지고요 다 되고 놀아 다 뭔 제바 세운데 쳤다긴 소소 예와 파샤와 아 소소 만디 바 예와 샤 야나 소소 만디 바 파카카와 다 된지라 맞아 제바세요 뭐 예와다 제바다 샤와세야 되서데 쳤다게 디성이 제바 마돌 되나 찍지 대인들 딱 간들 제바 히바다 간지지리 있으디라 고 여 찍라 아, 드니 난장 덤마 난장 만보지대 아니 소소고 만리바 아, 아니 파 예완라보지 제바시비기 차니 에 아니 콜라 제바스기요 드니 간라소바가 체대소대 야와달라 드니 고노 아니 얘기 찍라 아니 예슈스나 몬두 난장 만보지 아니 카카 소소데 고로 만리바시니 아니 파 제바시비기 덴데크 아 니반라보지 덴게 요파 인상 대답을 체대소라 아니 고 제바는 주바스기요 다 대란 간소 빼지 가기 죽게나 아 뉴밍이지 라 차세지 있는 난기 노르범 삐밍이는 다도 원보안 다장지 답이 여세야 난 근데 그게 자지는 처방이나 뉴밍이지 라 세야 디스 뉴밍이지 대 치르스 니가스라다 파 예완 로봇에서 파 트람사 예완데 로봇에서 처마다 파 추사게 이겨다 버려 뉴밍이지 라스 원래 뉴밍이지 라 가요세나 아니 차세지 있는 난기 노르범 비미니 남 다도 와보 암 다장진 답이 요스니 아니 녀마 그 녀지 그 난장 아 아니 레레교도 파 마디 파 아니 마 이완다고도 마 녀도 요스 던 녀발아 파루 파루를 치레스니 아니 라랑 소소 그 진주도 텀비 고니 아니 녀데 그 체디제 아 차세 끼 남스니 아 짜네 그 진주 진주 나이들 남 난기 노보 암 타메 그 지설 암 비미니 남스 아 진주 나기 지 남 다도 와보 암 타메 그 지설 암 왔다 던 레제니 데인디스로 어 그 제사가 이게 아니 예사가 이게 님이 내제시니 아니 대라처럼 예지도 소소도 반지에 봐. 되네. 겐던 침별게 짬치라 데테르카보암 단지르세 탕음 르드 공진 남 마다티비 숭그소 예다. 데인디절 고 예와 데소 남라 데소 파 추사가 이게 가리스나 겐던 침별게 짬치이세 데. 다 겐던 침별게 짬치라 가요로 이세나 아니 옐 남라레레 겐던 어느 코파 예와는 치도겨. 제도겨 카카소도 깐도겨. 데테르카보암 단지 세탕 남세니 아니 대대소 그 바르다라 아니 제대로 체대소 양니 단 더답을 처리잖아 그 예교대 정이바지 메바지라 아니 예치 소소도 판제 바래 네가 쓰는 니명해제라는 데서 요세는 정이바지 해요 바래 근데 집에 잔치라 숨이게 나세니 그 정이바지 해요 말이 팀도 정이바지 메비게 얘기지라 아니 예치 소소대 아 예치 니자 니제도 판 제도한데 답을라 아 제바세 그런 제바가 리치시 다대만 바게야 그 예교대 정이바지 해발라 아니 예치 소소도 판결로 왔던데요. 다 빼나 유아 안의 삼 처음 면 룽음 난카오다. 너 답변은 저 말이냐 예사가 이것도 가르쳤나 유아 안세야지. 이는 유아 아 니마인 바 순마인 바 유아 안인 바. 오그 얘기도 장 이바지 땡기시니. 아니 대강인이잖아. 아니 혈 난랑가 보데레레레데 그 만디 바는 제요. 삼 처음 면 룽음 어 디미디스 대소 그 지스 진주도 텀비고니. 아 아니 이제 그 체대제요. 되는 자기 따지는 독삼 장신남 세르냠 바비람 비맘 범밤 코로암 동가로 어 디비스 자기 따지스니 어 얘기도 저지나 자기 따지스니 장기바지시니 아니 디지스라다 예치 소소데 얘기 들리 판트니 아니 판진도고요 야한다고도 바깐다고요 독삼 장신남 세냠 세니 아 디파들라 아니 제대 체대제라고요 어 단다다발이 저리세니 아니 아 다른 게 지금 제바스 어야 디벤지들이 이겼지라 그러고 난다다마데 소소고 만디파 아니 파 인젠도 아 대치르세들 아니 파르달라 인제도 체테르자니 아 어떤 인제도 그다는 제바레 아 대치르센다 니까서 이게 지금 제바 응이고 존라고 되지 단 제비 코스 똑발라양 강여바레에서는 제비 코스 똑바스 제바가 노는야 득이바 대 강여에서 바이나 지 아 아니 좋아가 것이 어 대라치르는 용달라 주의 된진제 봐스 조악 나바고 돈 판진도 와 되네 조악 님바 조악 된진제 봐 님바도 치레잖아 빼나 최라 고르모 여담 메 촌디자절 감 가스 오 여담 메 감 가스 오 여메 gamaga tenin ji partala ani ji de che tama ji tanda ama yam jar nda ta bala chiri se de tesong nam ji ji chwa se de o ko tesong zon ra ba shin ni dogba zon ra ba shin ni tesong nam ba ji ji ko chwa ji bar go mo yo ka me tha ma chi ni za ji gamaga te ko tha ma chi ni nda ta bala chiri na ko chi khron go thoni tesong go nam ba de ko ten de ba shin dala tesong nam ji ji chwa se yar tene resma de chiri na chon di la gam chola ga 얘들 자위 차니시르잖아. 고 마시 받자지 좋아해나야라. 태손 남아진지 좋아해나라. 당한 남진지 좋아해나라. 승가데 고로 저렇게 되게 롱고 생고노 마시 받고 망이니 디바테 찍바. 잡으시. 이제 위자다 치근 남아게 차니 디바이나. 아, 제가 고모 여담 답때 마시 받자지 좋아. 네가 너 태손다 당하게 남아도 여말해. 니바테 저라 고모 여담

매스 여다야 매스 여디서 지금 나바가 돈이 그 태송도 남아진 줄 좋아지 차대요. 왜? 근데 전 지라 감 돌아 가서 여디서 지다 돈이 그 놀 가루지 당아이 시기 받아. 어 당아 남아진 줄 아니 좋아지 차대요. 데미디스는 자위 차니 지지 예반잖아요. 아 지금 나바가 차니 지 좋아 잠다. 지 태송 남진 줄 좋아다. 지 당아 남진 줄 좋아지 차대요. 단디 가서 좋아지 가서 난 가서 얘기가 라는 거 놓나다 하장 그 냠조 기사가 내대지요래 내대도 가르에서 봐 이나 빼나 가서 그 뒤지는다 아 이게 또 참사로 나토 그 기사 이나나 연결 파바디 이토 좀 가서라 아 초라 고모 가서 여담 살라 초라 고모 가서 여담 초서 옛남 살라 초라 강 기삼 살라 된다 그 치리 세빌 아니 아 죽을 만하다 갈 아니 아 감라 소박 아니 지디 그 자태서 제니 아니 조안저기 나 방법 없이 배식 동결. 이제 이제 취나 고르 같이 여담스야 그게 참 너다블은 쳐봐이나 너다블은 쳐봐이나 니까지 담하게 담스야도 된 것만을 지르고 화마지 차려. 치마지 차려. 이제 저기서 초라 고르 같이 여담스네 단도 팔랑 여봐이나 초라 고 같이 여스. 그게 참 너 지야 봐이나 따따 지르나 초라 고모 같이 여봐도 좋아대 사본 챙겨. 담다 자고 말. 초서 옛남스 남하게 남도 맞이나 초서임스나 아 이게 바로 볼 조안저기 나바 따따 아니 챙겨. 때 더겨. 대나도 된 특이요. 뭐 된전이 봐인자. 아 아니 배치하는 거 좀 더 진짜 레담 세련도 초스 예능 세련도 초 강도는 좋아한다. 디그노나 지르잖아. 스 세련도 쭈 세련도 강세야. 된제 그 자티 좋아하는 그 자나 뭐 좋아서 그 자티 여 인데 아니 디지스나 다루나 지르잖아. 아 아니 니디 그 자도 전이 아니 고트식 나버트다 만도 답도 지르는 시바 칼이나 아니 치라고 좋아 보지리 이제 먹이 받아 보지리스 어떤 지르잖아 가서 네 받아 지리 자세히 지르도 다때 많이 박시다 그냥 좋아 나발라 배치하잖아 나 주치 엔두스 초치 에톤스 콩기 에히스 대처리 세는다 어야 전단 두 세는다 설렘 두 세는다 가나 여다 내가 지르는 안드부 에다 자기고 쥐다 자기고 쥐다 사기지 쥐다 강이 간다 언든지 그다 아고 진짜 그러고 안 의에 나야나 대마에 바게다 쩨쩨 스건데 시다 그 리스지비 그 좋아서지 딘주비 그 가슬라 아 좋아서지 그 자요비 가슬라 아니 저시티에서 그 지슬 아니 강강 라서 바게 된지 그다 아 자티 저기 마레스 너 대자 소바이나 아니 치라노 버지 찬노 그레스 그래 언더 치르세 되는 건소 이게 그 라네지 가슬 아니 자자 이게 바치데 아 대인들다 아 이제 공원도 히비 그 좋아 그 드니 이제 받지어라 대수 소마한테 이제 비 콘솔이야 득이 받는 레지 자리오리 드니 니 받지 치레 있어들은 이제 비 콘솔도가 니 받지 치르잖아 아니 당아이 된지 이제 봐스 어이 니게 당아 히바디 당아 난지 이제 좋아 많이 봐 좋아가 나마 많이 봐 그 시당 안 가서다 당아 그거 된지 받지어 당이 된지 이제 봐스 빼나 빼자냐나 까불 감 마부 가 답이 이제 그 시당 그 당아 그 좋아 그 존나 보 찬도 와 뜻답이 이제 시당 그 당아 그 좋아니까 이제 괜찮은 거 존나 보 차리오리 yintang rabu chaniyar. Di riyadi ta wengja ku shitang ka nga su danga changba gu zon rabu chi. Karbu an marbu dabi teka di tenichi chi yabayna di shitang ka la chiri zo dili ku chua gu zon teka di ngag nono maribi ka sara ku chua gu namchi yin gu zon rabu chi chanru. Di danga gu namchi yin rabu chi chanru. Ta tesong gu goni tesong gu goni tesong gu goni pecha yana tesong gu tenji njeba se ya chi yori yang njeba gu kong tong lu tesong gu tenji njeba se tesong gu tenji njeba se dili pe na kong derin sung yue tam nyam tab, kong gegin ki minam jen tab. Ndei kasa la chiri se dili kong ke chua ke nong la teson nanji ji chua se ji yore, dena yang to zin ra go yo ma re. Teson nanji ji chua ye na, de tab chua ke naba ke tono ko teson te, chen ro gondwa. Yama na teson ke naba ke tono chua jiba tab jire ndwa. Ta ndei kasa la teson teni jiba se ya de chua main ba, kong derin sung yue tam nyam se yon dizi la rong ke sen go nong la teni ji jen tab tira wa. Di yon dizi la tenji ke toba de sen su yue bi kasa la ta teson se ne. 그 개개히 미나 젠세니 어또 롱고 치르진 생각노는 데 젠주 히비가스라 대처진다 아 아니 대소 된진지 봐서 이제 봐. 일단 너서도 치르진다 치단가로 좋아다 만데와 대소 장바가 존나부지 시바이나 아니 리근도 다트니 고도는 간손데 당아 지게 여러와 당아 된진지 봐서 안 되겠다 당아 장장이 봐가 좋아다 만데와 변나 나라 고르자 니자 강이야나 좋다 치 대리가 선이 난요나 효다 yana sima yeyan rung dab, zamba anji gangru ki so dab. Tanda dabla nchaba na ngala gor jaya ninja gang yana chok sewe kasi na nda chua da marwa, nda chua marwa. Ngala gor jaya da yoma na ninja teni gano gangru ji yana chok sewe kasi na danga changba changro kore. Cho teri nga sanyi nan yona hyo hibi kasi na cho teri nto sonyi teni gangru gano ji hos, nda chua marwa.
yana tsama ye ya rung hibi ki sanda ye gang rung se ya re, danga re. Tsamba an ri gang rung ki soos, cho tsamba saji kan ri sanji ten yungi nola gang rung ki paso ki dani soos. Nda tabi yina chere se dila, ko gong de hibi ki danga nanji ji chua, yama dedo mra wa re. Nda tabi china kuro danga changba ra bo cha di yore. Nde yang, ani njeba ko kosu ya, dugi ba ten re jiri. Ta ten ten yin di zila, wincha tan di kasa nga so, nende ji shu yore zina, chua yin na yang ra, tetsung yin na yang ra, danga yin na ra, chua da tetsung da danga tetsung te, nang pen tsung na, ku yinto msi ba tabi ji, nga wang ga chang zon ra bo ten re ji ma re is. O ji yin na ji yin ji me ba ten re ma re is. Pe na nga so, ko jari yin na beri yin si, ko jari yin na beri yin tabi ta, nende jirin chun ba yin na, ko jari yin na beri yin si ya tabi te, san lo gu nol ni bi kasi la si. Nende ki chua si na mu, topa de, san lo gu nol ni bi kasi la. Tā kō chirī tā tā jārī tō pērī nī nō rī jīngi sāngi tā tā nī nō kāngi nā sī nī kō lō tsē nī sūn jūni kō tōpā sāvī kāngi bā yin tsā nē tā pērī chirī nā kō tēsōng shī mā tsē tā rū chirī nā tē tā pērī tēsōng tē jārī tā pērī tā nī kī nō rī kā rū hī yin tā mē kō dāngā tā pērī tēsōng sā yō rī tē wī tī sū nā tē ani matila chirina, aro, cho peri ina jari yinzi, ngaku nolo pa kecha ki namba shin pa nzhiyo kasila, ani te chandro kiyo re chidili, danga namba jinji, chwa la ya, jino kiyo, chwa la ya, cha sumba. Tenze yindila, ani, tasu, sada penchen kinzi, bigo mati chinzi ki nolo, gandhi suyo re chidili, daga ma da da bi, chwa da, teso jinji, cikin na jang, tenji, chibar da jinji bi, tenji yinbi, tenze yan la su bi, jang, nye bi jang jino nisu, sin suyo re, tenze da, nenze ka chisi giri na jang, ye, yin me, yin me ji chebaran jebi ki cintabu ji yin ba yin zang ta nesho ki risi jeba tsumaa de cheri zana ani njidi gu nolo dapa nan jeba ki niyo ba ki nani ni njeba ki konsoli dhag resi njeba ki yalak zonra bu yin resi msu yori tingi dhal ta nesho tsumaa de cheri zana ta nganzo njeba ki konsoli ya dhana ani njigindus njeba ji konsoli dhana ani njigindus ya deri ta te cheri se diri nganzo ani njidi se ya digi ta njebi ki teni josu ji kolji ta pe jeegi zonra bu teso yin

0: 워크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རེད རེད དེ ངས སང ན ས སུ ཆེ དེ རེད སང
1: ག སི ཆེ རོང དེ རེད སང ན ཆེ རོང རྒྱ ཐོང ལ ག སོང དུ སང རོ རྒྱ མ རེད
0: རེད ང ངས ཨ ཁུ ཆེ དེ རྒྱ ཐོང ལ ག སོང དུ སང སོང སི ཆུང དུ ནས ཨ ཕ ང ད ཉུ མ རེད ཨ ཁེ ང ཐུ ཁ ཆེན པོ ཤ ཡེ རེད ཁོ ལ ག ང ཡེ དུ ང རོ མི ཆེ ལོ མ རེད སེ ན ག ཟོང ཡོ མེ དུ པོ ཅིར མེང གེ
1: ཧོཡི ག ཟོང གེ ཆུ ཚོ ལ ཅ མེ རེ ཅེ དེ ཆུ ཉི དི ཁེ མེ ལིན པ ཅེ དེ རེ རེ དེ ཅེ མེ ཤེ ཏོ ན ང རོང ལེ ད པ ས པ ཡེ རེ
0: དེ ནི ཅེ ད རེ ང ཅ ག ཉི དེ ཡོ ཟིན
1: ནོ མ ཁེ ན ཉེ མུ ཚོང གེ ད པི ད ཅ གེ ཙོང གོ ཟིན ཧོཡི ཉེ ཅེ ཅུ ད པ ས ས ཤེ ནེ
0: 你阿家在呢,吃小茶的。那就是前弄那麻烦啥用呢,就是那一直的。就阿家。在我今天去这子的。沒見你你下有子的。對對。吃吃都不洗就可那麼。打入阿家小三對。等著意思。去了才那去不接撒的真相。無事了。去哈阿哥。 你那些呢你妈我妈的拉萨里了的去阿妈拉萨里了哦你妈样的时候就来你没把打理那的你阿娘的阿亲给别的毛衣见阿就让的拉萨里送死第几是因为别的珍珠些阿娘因为毛东珍珠罗送货送死因为阿就去给买啥东呢 아주 매일 치소스 아마 캐럼아 하소네 디지스 아마 베지 총바시 보지 그 시스리 아그니마 체리 총리 니 아마 로저제토 니 앞에 달리를 남아수스 디지가 시오스리
1: 디지스
0: 디지 찐이미시 니 아마 잘 피오스
1: 테네즈 아마 리마니도
0: 마뉴 데저 좀마 마야지 나르헤드 데 베지 림푸제 니 아메 나르 고하즈레 무슬로
1: 아
0: 다레 체자 라산로드 나뇨던도 산드
1: 체 아마 뉴산로 인도 제데 추리뇨 마레 런던라 몸버레 차레 쳬로니가 빈츠 응어히 마레 추제라 뉴이
0: 베지 리븐데 크네
1: 리븐데 온
0: 마야지 헤주 니 아메 고모레 리븐데 베르세 디마체 마야지 나레 짜슈 니알로 덴베히 수나 니 아메 나 응어히 지르세
1: 화이 르데 지페나니

0: 라마 렘보체 바마 잡아 진안지 베마 렘보체 소나와 퇴웨 자사 용와예 렘보체 청례제신 이시페와 세치 덴바호
1: 잡아 터지네 취크사 인스 조바야페 야 노라페

0: 관계 롱친제 초두지 살리팅 세지도라
1: 세지도라
0: 용초비 당주 조카르타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비 세지도라이 切了抓半米银板盆

0: 미 따베키 우쿠 호모디 텐제 참심 친구 탈아
1: 탈아 뭐 뉴머사
0: 아 지뷰디니 호모님 저거 텐제 뉴머카네 이스이
1: 탈아 뭐만에 뉴머사카라
0: 말해 이제
1: 뭐네 레사체
0: 아지 따뷰디 되수아제
1: 탈아 나 뉴머 니세쪼디 세스 야땅 아라제
0: 뉴초만디니 이게 뭘 쓰기 중에 열어봐 네
2: 까치다바찬바코까치다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찬바까차바
3: 차로 그바 송장 초제 마셰장 빈조조의 냥보 마라 조토 마송 제장 샤다이다 냐다
2: 이제 가르치고 오르베
3: 동산의 자고르다
2: 알레 냐오나
3: 하크 도리 인서기 멜롱
2: 와

0: 땀에 콜쪼 올랐대나 다 뒤라 밥샤 쇼르 와
1: 셈림 난다 어찌 어디게 칭탈해 그왜 그매
2: 따바오 깨뇨가 라지체 아르바오 중간 날라치 저규메 배산시알 총계난라 쇼고 동가치
1: 바오 나 도기 바오 도기제
0: 네 자꾸 쓰긴지 바오